김담비 패밀리 힘스가 불러드렸어요. 오늘의 첫 곡 그분이 예수요였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구원자 되시는 분 그분을 힘껏 찬양하는 그런 첫 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기프티드의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손경민과 또 친구들이 함께 부르는 복음 위해 살리라 두 곡 함께 감상하시죠.

Christmas special. Summer special. 오늘도 샬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풍성한 연주가 돋보이는 찬양 두 곡 이어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기프티드의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손경민과 친구들이 함께 부른 복음 위에 살리라 함께 하셨어요.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9시 17분 1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곡 좀 띄워드릴까 살펴보면서 준비한 곡이죠. 연주 찬양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들려드릴 곡은요. 독일과 미국, 러시아 등에서 각자 실력을 인정받고 클래식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해온 전문 연주자들의 모임입니다. 실내악 트리오, 아인 트리오가 들려드리는 찬송과 연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실 텐데요. 피아노의 노신명, 바이올린의 노신호, 첼로의 강미사가 연주해드립니다. 아인, 네, 독일어로 하나라고 하는 뜻인데요.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뛰어드리는 영성과 감성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띄워드릴 곡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익숙한 찬송가 선율에 또 은혜를 듬뿍 담아 연주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형민의 앨범입니다.

La Liberty Blue, 푸른 자유라고 뜻하는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아, 푸른 자유라고 하는 앨범 제목처럼 영혼에 얽매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는 오늘의 찬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 감상하시죠. 아인 트리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형민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인트리오의 첼로 선율, 바이올린 선율, 그리고 피아니스트 형민의 앨범 라 리베리블루에 담긴 찬송가 연주 두 곡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시각 9시 26분 39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더욱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이번에는 성가 합창의 무대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안산 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시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작곡돼 있습니다. 오늘 이 곡 이어서 대구시립합창단의 이와 같을 땐 띄워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지혜시니라. 이와 같을 때 꼭 나에게는 구세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긴 곡인데요, 이 두 곡 안에서 큰 위로와 평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이 불러드리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대구 시립합창단의 이와 같을 때인 두 곡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15번째 날,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자기를 증거하고 있으니 당신의 증거는 진실하지 못하오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한다고 해도 내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너희는 사람의 표준대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거하면 그 증거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는 나 자신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거해 주신다. 그러자 그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이 있는 곳에서 하신 것이다. 그러나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떠나간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가지 못한다고 하니 이 사람이 자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너희가 내가 그 곧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사람이다.

0: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1: Thank you so much. Thank you. We're so happy to be here. I love this song. It's a song I grew up in church singing.

0: How about it? What do you think?
1: Doves Brothers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함께 이어 들으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매일 한 곡씩 클래식 한 곡 명곡 선곡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 여러분께 선물해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여러분들 누구라도 기억하실 만한 선율로 가지고 왔습니다. 파블로 사라사테의 지고 인 에르바이젠. 네. 이 곡 여러분께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독일어로 집시의 노래 이런 뜻입니다. 집시의 유랑 생활 속에서 겪은 슬픔과 애환 그리고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흥을 바이올린 현의 고수

있다니 담아낸 곡입니다.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 파블로 사라사테. 화려한 기교 그리고 매혹적인 선율로 19세기 유럽 무대를 사로잡았던 음악가인데요. 오늘 이 곡을 띄워드릴 연주자는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길샤함입니다. 길샤함의 명반 중에서 여러분 띄워드릴 텐데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통해서 길샤함의 감미롭고 불꽃 튀는 바이올린 선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강렬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작품 20번 지고인 에르바이젠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죠.

네. 아, 가슴 웅장하게 울리는 길샤함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길샤함의 협연으로

연주해 드린 곡이었어요. 아, 사라사테 지고이네르 바이젠 작품 20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의 끝곡은요, 하늘 소망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마커스 워십이 불러드립니다. 하늘 소망 준비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었습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은 마커스 워십 곽현승의 찬양 인도로 하늘 소망 띄워드리며 오늘 시간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서머 스페셜 오늘도 샬롬, 저는 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사랑하는 큰언니, 또 작은언니, 남동생, 막둥이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형제들을 잘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모든 일에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평생 천국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0: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양부순 권사님을 목소리로 만납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남편과 함께 동원의료기를 운영하고 있는 양부순 권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후원자님의 오른팔인 씩씩하고 멋진 남편 정규현 집사와 주님 사랑과 동역자들의 사랑 듬뿍 받으며 부산 수영로 교회 청년부에서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딸 정다희가 있습니다. 저는 순천 평안교회에서 셀지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0: 교회와 담임 목사님 자랑 빼놓을 수 없죠?
1: 저희 평안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구호 아래 온 성도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장영환 목사님은 키 크고 멋지고 씩씩한 분이십니다. 12.12 원포인트 비전을 품고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며 세계선교회와 기독교 사랑봉사단을 통해 세계선교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0: 우리 주님은 양부순 권사님의 삶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1: 저는 초등학교 때 큰언니 따라서 가게 되었어요. 청년 시절에 성령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주님은 완전한 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너무 이제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받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부모 형제 다 믿고 이제 배우자들이 좀 안 믿는 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 형제는 다 친정 가족들은 다 믿고 있어요.
0: 가족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양 권사님,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1: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사랑의 뜰안 하고 그 전에도 시간 되면 듣고 말씀 소망의 기도는 정말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어요. 사랑의 뜰안은 너무 또 아침을 행복하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소망의 기도는 또 같이 들으면서 은혜도 누리고 중보기도도 하게 되고 제 기도 제목도 올리고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듣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은 뭐 가끔 마음이 힘들고 피곤할 때도 방송 들으면서 정말 힘을 얻고 그냥 너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매일
0: 안 들을 수 없는 방송, 안 도울 수 없는 방송,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전파 선교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1: 처음에는 그냥 이제 열심히 듣다가 전파 선교사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계속 듣다가 보니까 전파 선교사로 이제 섬기기로 또 마음이 생기고 언젠가 극동 방송에서 가족 전파 선교사 그것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 우리 가족이 이제 섬기게 되었고 또 그때 큰

0: 제가 잠깐 오랫동안 좀 방학하고 있어가지고 주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런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이제 같이 섬기고 있었는데 작년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놀랍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1: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0: 지금도 또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에 전도 생방송 특별 그 방송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이제 몇 분 올렸는데 저희 시부모님하고 다른 태신자들을 올렸는데 어떤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어머님께서 영적 기도까지 다 따라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이제 남동생도 많이 건강이 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어제 너무 기쁜 소식으로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오늘 또 제가 용기 내서 간증할 것도 있고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오늘 참여하게 되었어요.
1: 날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또 매달 극동방송을 도우며 전파 선교사로 동역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소중한 전파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또한 기대합니다.

0: 먼저 사랑하는 나의 오른쪽 멋지고 씩씩한 남편 정규환 집사에게 전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잘 챙겨주고 늘 사랑한다고 말하며 다정하게 살펴줘서 감사해요. 체력도 없고 늘 부족해서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는데도 잘 이해해주고 마음 편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튼튼히 세워져 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 우리의 사랑 기염둥이 딸 정다희에게 전합니다.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랑원들을 잘 섬기며 엄마의 동역자로 기도의 후원자로 예쁘게 잘 성장해가는 딸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하고 고맙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동역해주는 딸이 있어 정말 행복하단다. 이제 주님께서 예배하신 믿음의 좋은 짝 만나 믿음의 멋진 가정을 세워가길 기도한다. 할머니 말씀대로 무조건 행복해라. 날마다 행복해라. 주 안에서 날마다 천국 누리길 소망한다. 사랑해.
1: 양부순 권사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0: 네, 이제 남편과 또 딸이랑 같이 정말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랑하는 또 남동생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로로 천국 누리며 살기를 또 우리 네 자매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시댁과 친척 부모님들을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형제들에게 정말 또 감사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수술 앞둔 사랑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제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동원의료기 남편과 함께 경영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에 정말 복음의 통로로 복음의 터전으로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터로 만들어 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양부순 권사님의 이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하자는 권면의 말씀 있습니다.
0: 네, 전파 선교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또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파 선교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바라고 방송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또한 북한에까지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극동방송을 위해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저도 더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극동방송과 함께 날마다 행복 누리시고 힘들 때도 또 힘을 얻으시고 용기를 얻으시면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1: 목소리 오늘은 양부순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의 고백입니다.
1: 저는 극동방송 광주 전남연합 전도회 VIP로 초대를 받고 지금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최영숙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 집사 동기인 하은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언니 가자 했을 때 약간 전도당할 두려움을 느꼈어요. 첫 무대가 어린이 합창단이었어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베이복스 감면 부부 간증도 나오고 정호윤 테너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 나는 끝났다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진짜 이제 벗어날 수 없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냥 목 놓아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근데 이제 감면 집사가 이제 간증을 할 때 그 과거형으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내가 너무 가지지 못한 거 그리고 아픈 거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찬양하고 막 하면서 울고 막 은혜롭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란가 보다. 은경이가 저를 극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로 근데 제가 2024년 3월에 큰 일을 치렀어요. 그때 은경이가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지면 언니가 빨리 환란에서 벗어나겠지. 극동방송에다가 이 전파 선교사를 저를 태운 거예요. 전파 선교사를 태우고 후원 헌금까지 하는 걸 듣고 은경아 진짜 날마다 기적이고 그날의 전도회 VIP는 전도회의 VIP는 나였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했지. 그날 전도의 VIP는 나였지. 그지만 내 인생의 VIP는 너야. Everyday is miracle. Everyday is miracle. 날마다. Everyday is miracle.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호남권 연합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 결신한 최영숙 성도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3: 오늘 주인공 요나는 갈릴리 북쪽의 어느 작은 마을의 출신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 강한 이스라엘을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보다 국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예언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조금 더 강해지고 국경이 넓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요나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의 골방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라.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요나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습니다. 왜냐? 니느웨는 이 당시에 중동 지역과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정복한 포로들을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그 주검을 성벽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삼고 조롱하는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누구라도 아수르 하면 이를 갈았고 모든 사람들의 원수로 여기는 바로 그 나라의 수도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 생각은 달랐어요. 정의가 뭐냐? 악독한 저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는 게 정의 아니겠느냐? 요나는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도 그는 자기의 생각을 꺾을 수 없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의도적으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지금의 저 스페인 남부에 있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방향과 무조건 반대되는 대로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는 자기 계획대로 배를 타기 위해 욥바 항구로 갔는데 너무 놀랍게도 누군가 마치 자기를 위해 다 계획대로 준비해 놓은 것처럼 다시스 행으로 가는 배가 딱 출항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곧바로 값을 치르고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봐, 내 생각이 맞잖아. 이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척척 돌아가는 거 보면 내 생각, 내 판단이 맞는 거야. 그렇게 배는 출항을 합니다. 바람도 순조롭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모든 환경이 최고로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요나는 척척 맞아떨어지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안도하며 배 가장 아래 깊은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누워버렸습니다. 긴장감이 풀려서 그랬는지 그는 곧바로 평온하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던지셔서 바다를 요동치게 만드셨어요. 잔잔하던 바다가 파도가 치면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를 치기 시작하니까 이 배가 견디다 못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배 위의 선원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선원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값비싼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장이 이 다급한 상황에서 배를 돌아보다가 제일 아래 칸을 돌아보던 중에 너무 경악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 난리가 난 상황에서 이 흔들거리고 다 아비규환인 상황에서 코를 드르렁거리며 아직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요나예요. 선장이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당신 미쳤어? 빨리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신이 있거든 그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나 해. 그리고 요나를 깨웠어요. 요나가 깨어나면 모든 게 귀찮은 거예요. 왜? 요나는 지금 이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니 이 바다 한가운데 갑자기 폭풍이 왜 왔는지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그칠 줄 모르는 폭풍 앞에서 번아웃이 되고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되자 그들은 오랫동안 뱃사람들이 고대 때부터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가 오면 마지막으로 하는 고전적인 방법 하나를 선택하죠. 그게 뭐냐? 이 재앙의 원인을 밝히는 제비 뽑기를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뽑힙니다. 선원들은 마치 모든 재앙의 원인을 요나에게서 찾으려는 듯 요나 주변에 몰려들어 요나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제비가 네가 뽑혔으면 네가 이 재앙의 원인인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으며 직업이 뭐며 어떤 신을 믿느냐 등등. 마치 이 재앙이 요나에게 다 모든 것이 있어서 평온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모아 그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해요. 이 상황에 여러분이 요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요나는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날씨 탓이지 왜 내 탓이냐? 혹시 선장이나 선원들이 운항을 잘못하고 백기를 잘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배가 너무 약한 배가 운항되어서 이 파도를 못 이기는 거다? 아니면 이 제비 뽑기는 부정이다? 다시 해라. 나름대로 요나가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묵묵히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선원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선원들은 혼란이 왔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신기하게 요나가 던져지는 순간 바다도 동시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놀란 사람들은 그 요나가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전부 엎드려 제사를 드리고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먹히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나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남의 탓할 게 많았어요. 날씨 탓을 해도 되고 선원들 탓을 해도 되고 배를 탓해도 돼요. 근데 요나는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반드시 희생양을 찾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둥,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내 미래는 불투명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탓을 하게 돼요.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경영학과에서 기업의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글을 발표했어요. 그 글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 그룹에게 회사의 치명적인 실수로 고객들이 막 분노할 때 이게 다 하청업체 탓입니다. 매장의 실수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의 분노는 처음보다 오히려 74%가 증가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소송까지 벌이더래요. 그런데 또 다른 그룹에게는 같은 상황에서 전혀 반대로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100% 저희의 잘못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막 분노하던 고객들의 분노는 오히려 37%로 떨어지고 기업의 신뢰도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올라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과 달리 남 탓이 위기를 더 키우게 되고 내 탓이 위기를 끝내게 되더라. 최근에 리더십 학문 분야에서 한 10년 전부터 유행하는 리더십이 뭐냐면 익스트림 오너십이라는 거예요. 이 익스트림 오너십은 지휘관이 지도자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환경 탓을 하거나 뭐 부하 탓을 하는 변명이 아닌 최고의 좋은 리더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내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익스트림 오너십이에요. 우리가 객관적인 냉정한 피드백은 필요하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나에 대한 책임의식을 크게 갖는 리더가 존중받는 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익스트림 오너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땅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십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걸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충분히 가르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얘기를 했는데 저 미련한 것들이 나한테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듣고도 저 짓을 합니다. 얼마든지 모세가 발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저렇게 된것다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책임도 전가하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탓입니다 라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 두말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살아가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엇 때문에? 내 탓이라고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내 탓을 외치는 인생을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도 형통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케냐에 가면 줄리안

폴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원래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건강하게 목회하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의 고국 케냐의 빈민들의 삶을 보게 하시면서 네가 저 죽어가는 아프리카 빈민들을 위해 가서 일해라.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던 미국의 목회를 접고 그는 아프리카 케냐로 건너가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절박한, 먹고 입는 문제로 절박한 이 빈민들을 위해서 한가롭게 설교하는 것만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들에게 먹을 것, 또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직접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빈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인 자기가 소위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뜻으로 시작한 그의 비즈니스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엄청난 빚을 지고 그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까지 압류당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도망도망 다니다가 캄캄한 골방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무나 자신의 인생이 처절하리만큼 완전히 망한 그는 그 골방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내 배를 배불리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가난하고 궁률한 영혼들을 보여주셨고 나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셨고 나는 이들을 위해서 이들을 잘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 거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살고자 비즈니스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어떻게 내 의도를 아시면서 나를 이렇게 깊은 수렁에 두십니까? 나를 이곳까지 불러놓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하나님 왜 두고만 보십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가 이렇게 된 상황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어느 날 새벽에 그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몸부림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귤라야, 네가 이곳에 와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너는 그 사업을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느냐? 아니면 네 똑똑한 머리, 네 계획, 네 자신을 의지하고 이 일을 했느냐? 그 하나님이 딱 그 한마디를 주시는데 자기가 여기 케냐에 건너와서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집념을 믿고 일했던 거예요. 귤라는 그 새벽 하나님의 음성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이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그 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인데 그 순간 분노가 가라앉고 그 마음 빈 곳에 하나님이 하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이 케냐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 은행에 가지 못하는 그 빈민들을 위해서 모바일로 신용평가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봐라.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는 얼마 뒤에 그 아이디어로

0: 조그맣게 다시 벤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망한 지 2년 뒤에 그는 완전히 재기에 성공합니다. 귤라는 그 기업에서 나오는 막대한 수익을 가지고 원래 본인이 꿈꿨던 대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돼요. 이 큘라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망하고 재기한 비결이 뭡니까?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큘라는 이렇게 대답해요. 내 인생이 망했을 때, 남탓 대신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난 간밤도 베개를 적실 만큼 너무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 인생 순풍이 오는 듯 했는데 갑자기 이런 역풍이 왜 불어오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일이 두려우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봐야 될 표지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역풍의 두려움 속에 여러분이 봐야 될 표지판은 주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을 탓하고 가족을 탓하지 말고 내 탓입니다. 라고 엎드림의 고백, 이 표지판을 볼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순풍이고 너무너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때를 여러분과 가정이 만나셨거든. 잠시 마음의 브레이크를 거십시오. 일단 정지.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좋은 때를 주시고 좋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라는 그 표지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늘이두 표지판을 붙들고 수시로 순풍이 불 때, 역풍이 불 때, 이 표지판을 번갈아 보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남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시는 평안과 여호와가 길을 내시는 승리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에 위치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

1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순옥권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주를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겨울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의 그늘로 보호하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새 힘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기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목사님은 영도교회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려요.
1: 예, 오늘 잠시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보다도 참 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가림을 하지 못해요. 세상에 많은 짐승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일어서고 뛰고 자기 앞가림을 하고 생존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머리 들 힘도 없고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들은 잘도 살아남습니다. 잘 살아가요. 왜냐하면 또 아기들은 엄마 아빠의 사랑과 그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아기들에게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를 깨우는 능력이에요. 언제든지 불편하면 울부짖으면 되는 겁니다. 응아 한번 하면 엄마 아빠가 달려와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로 안전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불러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법도 마찬가지이지요. 인간은 갓난아기와 같아요. 용기와 자신감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을 마주대하게 되고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전자를 우리에게 심어놓으셨지요.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 손길이 있을 때에 우리가 평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송 가족들도 우리의 권세가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러 아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마치 어린 아기처럼 머리 들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우리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아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은혜의 그늘로 보호하시고 안아주시길 소망하면서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뒤에 네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은 소망의 기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부산극동 방송 중보 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215 성도님, 74세인 친정 오빠가 요즘 친구분들이 하나 또 둘씩 세상을 떠나자 마음이 많이 약해지시고 평소와 다르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건강도 많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5억을 대출해서 매달 이자만 해도 상당 금액이 되어 집과 밭을 팔려고 내놓았는데요. 매수자가 없네요. 속히 매도되어 빚으로부터 노임을 받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영이임에 강력하게 기도하며 힘을 얻어 어려

0: 분들을 위해 돌파하도록 또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1: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215 성도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74세 된 친정오빠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 쉼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그런 연세에 들어서 있습니다. 아, 또 이러다 보니 평소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을 사람을 의지하고 또 애착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겸하여서 나타납니다. 건강도 약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또 생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이 산 같은 시험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결해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지혜를 귀한 성도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데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길이 열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복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대출금 상환하기 위하여서 또 집과 밭을 팔려고 재산을 정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순적하게 이 일도 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와 억누르는 빛의 무게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함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성도님의 삶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사람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그 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1314 성도님, 네, 소망의 기도에 이렇게 첫 문자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75세 아버지가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신데 간과 폐의 염증 수치가 호전이 안 돼 항생제를 바꿔가며 치료 중에 계세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하셔서 몸속의 염증들이 온전히 사라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1: 폐혈증 치료하는 것이 무척이나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314 성도님, 처음 용기를 내어서 문자를 내고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75세 된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신데 또 폐혈증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항생제를 바꿔가면서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과 폐의 염증 수치가 또 호전되지 않아서 염려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중환자실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아무 길이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이고 기도하는 육신이오니 하나님, 75세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폐혈증의 병균이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몸 안에 있는 염증들이 다 씻겨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셔야 일어나는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귀한 아버님 붙들어 주시어서 온 가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복된 계기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네, 김덕신 목사님께서 조목조목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또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제 딸이 결혼한 지 4년 차입니다. 부부관계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딸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딸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서서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세상에 제일 어려운 관계가 부부관계의 문제인데 또 이 모든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안에서 간섭하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또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니다. 하나님 딸의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한 지 4년 되어 있는데 부부 사이에 심각한

0: 문제가 있어서 또 아나버지와는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을 또 깨고자 하는 이 생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 사이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갈등들이 생겨날 때에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져야 한다는 지혜를 귀한 따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욱더 따님은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딸의 부부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때는 갈등을 넘어설 수 없지만 서로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도 풀어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이 가정을 회복하시고 바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가정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한 해가 절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희 셀 아이들 동욱이와 민경이에게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속상합니다. 여전히 교회에 지각하고 결석도 하고 설교 시간에는 딴짓을 하며 집중을 못해요.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제 능력으론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도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선생님 참 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교사로서 섬길 때에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참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귀한 반원들 안에서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과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익명으로 또 반원들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교사인 귀한 선생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사랑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기대하며 헌신하지만 그러나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한 마음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간섭과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반원들 또 우리 동욱이 민경이의 그 마음을 굳은 마음들을 다 녹여주시고 또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동욱이와 또 민경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은 사랑의 기도가 모여지는 시간이죠. 힘을 실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시간,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오늘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나요. 그 땅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현지 선교사님들에게도 위로와 회복이 되는 또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보내신 선교사로서 보낸 선교팀을 위해 끝까지 기도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0: 예, 귀하고 복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갚아주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캄보디아가 좋지 않은 소문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전해졌지요.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고 네. 나쁜 역사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지만 그러나 많은 교회가 의외로 또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합니다. 많은 네. 선교지로 선교사로 떠나는 많은 분들이 있고 단기 선교팀도 열심을 내어서 다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한 역사와 악한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요. 복된 마음으로 나 나아갈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캄보디아 땅 안에서 선한 열매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0: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단기 선교팀이 또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는데 안전하게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과 만나는 또 많은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 땅이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는 또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악하고 거짓된 영도 많이 역사하여서 수많은 범죄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우리나라의 또 교회들이 품게 하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선교하는 지체들이 마음을 다하여 품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어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악한 영의 괴계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며 거룩하고 복된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팀 붙잡아 주셔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시간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선한 열매가 또 맺길 기도합니다. 0888 성도님, 고등학교 3학년 가운데 있는 딸이 열심히 애견 미용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고 배우고 있어요. 어제 필기시험을 또 쳤고 지금까지 두 번 쳤지만 한 번은 떨어졌고 어제 시험도 자신이 없다라고 하며 상심이 큽니다. 자존감도 낮은 아이여서 또 떨어지면 참 많이 힘들어할 텐데 모든 상황들이 닥쳐도 주님 바라보며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고3이 되었을 때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어요. 네. 고3이 대부분의 고3 아이들은 내가 뭘 할지도 모르고 뭘 그러게요.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지나가는데 귀한 네. 따님은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전하면 되는 것이고 한두 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도전해야지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또 이 분야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선생님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0888 성도님 사랑하는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딸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3인데 이제 또 그 마음 가운데 또 애견 미용사로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방황하면서 갈등하는 시절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지혜를 잘 품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귀한 따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 번의 실패도 겪지만 그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계속 견디고 이겨나가야 하는 용기를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귀한 따님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도전하고 기어이 이루어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꿈이 있으면 또 그 꿈이 이끌어가게 될 줄 믿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그 기도 제목이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7087 성도님, 제가 재정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려요. 빚 때문에 남편이 자살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목사님.
0: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만큼 어려운 것이 없지요. 그런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조그만 틈을 통하여서 길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고 견디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087 성도님,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문제로 또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빚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정직하게 아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하나하나 극복해 나아가는 지혜도 길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0: 험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보내주실 분들은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있습니다. 9789 성도님, 아들 영화 눈의 망막에 핏줄이 터져서 시력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기도와 치료로 회복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일상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789 성도님 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들 서영화 군의 연약한 육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의 망막에 핏줄이 터져서 또 안과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데 또 여러 가지 그 치료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치료가 순조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의 눈과 지혜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합당한 치료의 방법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정상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에 온 가족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운이 좋아서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하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어제는 제가 교회 예배 다녀와서 아버지 댁에 방문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다시 드렸어요. 믿음도 건강도 더 강하여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73세 아버지를 위하여 익명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후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17년 전 너무 이른 나이에 또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먼저 가시고 홀로 남아 계셨는데 이제 아버지 연로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이 겸하여져 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연약한 육신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명과 두통과 허리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건강한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전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기 원함이오니 하나님 귀한 마음 귀하게 붙들어 주시고 귀한 아버님 안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거동이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네,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목사님은 영도교회 김덕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간절한 기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0: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류순옥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한 30세쯤 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30세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9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그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자라나셨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오신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 갈릴리 남부 마을 산지에 위치한 전체 인구가 기껏해 한 500명 정도 남짓한 아주 작고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나사렛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말을 듣고는 비웃으면서,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을에서 자라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로마의 수도나 예루살렘 같은 큰 도시가 아니라 이 볼품없는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직업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아버지도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는 단순히 나무만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돌과 목재와 건축을 함께 담당하는 공사장의 숙련 기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돕고 노동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화려함보다 신실한 순종에서 준비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조기 교육, 뭐 최연소 입학 이렇게 하면서 어릴 때부터 큰 일을 하라고 그런 꿈을 불어넣어 주는데 일상의 성실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과 작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시 9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결코 늦거나 이른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침착하게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어떤 주저함도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때가 올 때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때를 잃는 사람은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초조해하거나 조급하지 마십시오. 언제 나의 때가 올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게으르거나 무관심하지도 마시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시고 기다려야 될 때와 행동할 때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음악에서도 보면은 음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박치예요. 이거는 뭐 안 나와야 될 때 나오고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신앙의 여정에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셨다는 사실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한낱 인간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때 요한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말립니다. 세례란 죄를 씻는 행위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표식으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 세례인데 아니 회개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 요한이 충격을 받았죠. 제대로 하자면은 죄인인 자기가 죄 없으신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거꾸로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기대하는 수준의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나이가 있는데 세상적인 지위도 있는데 지난 교회에서는 장로였는데 왜 이 교회에서는 대접을 안 해주나.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한낱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내려오십니다. 자기가 대접받아야 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겸손, 저는 그 겸손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란 신앙생활에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는 죄 씻음과 용서를 상징하거든요. 세례받을 때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상징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뭘 먼저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각자 회개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분들은 세례받으라고 하면 아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무슨 준비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례받는데 필요한 유일한 준비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이 있다면 세례받을 준비 다 끝난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달리는 기관차 같은 인생이었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죄사함을 받은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갑니다.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내 인생은 이제 새로워졌다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자 선포이기도 합니다. 회개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죄자리를 떠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는지 몰라도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는 결단의 표시가 세례죠. 어찌 보면 그래

결혼해야죠.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세례를 받으셔야죠. 세례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한 피를 나누면 형제가 되죠. 우리는 인간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 조직이나 국가가 아닌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교회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이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세례를 미룬 분이 있다면 반드시 결단하고 세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받으신 예수님 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버리셨어요. 세례받으신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가 임했다는 뜻이요. 진정한 세례는 성령체험을 경험합니다. 온몸을 통해서, 온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어요. 만약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공생의 사역의 첫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서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앞으로 사역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전에 나사렛 예수를 알던 사람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랐어요. 이전에 알던 그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을 때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죄 많고 연약한 우리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긴 하겠지만 힘이 없을 거예요. 성령 세례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임재 없이 어떻게 저 무서운 마귀의 공격과 사람들의 비난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열심과 책임감만으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겸손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물세례와 함께 성령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물세례가 꼭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세례는 자기가 하나님 믿었다고 고백하면 교회는 그 고백을 인정해서 간단한 사전 교육을 거쳐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어떤 목사님도 당신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 탐지기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해서 검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검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세례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남한테 묻어갔어. 대표적인 게 군대 세례. 1,000명, 2,000명씩 쫙 늘어서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그러나 성령 세례는 달라요. 속일 수가 없어요. 문자 그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불처럼 바람처럼 내 인생을 뒤집어 놓는 사건인데, 이걸 페이크 할 수는 없어요. 성령 세례를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인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 세례는 인간이 확인증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확인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성령 세례 받게 되면 크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구원의 확신이 내게 옵니다. 둘째는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인품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BC와 AD처럼 눈빛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집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완전히 달라져요. 저 사람이 저 사람 맞나 싶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그 비겁한 모습을 보다가 사도행전에 폭발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면 아니, 이 똑같은 사람이 맞아? 이 똑같은 베드로가 맞나?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왜?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겁쟁이도 담대해집니다. 나약한 사람도 강성해집니다.

평범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다 성령 세례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죠. 기도의 능력, 방언과 예언과 기적과 용서와 병고침의 능력이 모두 성령 세례의 결과로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케이스처럼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고, 고넬료처럼 성령 세례 먼저 받았는데 뭘 모르고 나중에 물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물 세례를 받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이미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하는 교회가 있고,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도 있는데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고 믿음이 차갑게 식어갔을 때나, 시험에 들었을 때나,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나, 혹은 하나님이 주신 중대한 직분이나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할 필요 없이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불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실 때는 지난주에 배웠죠.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한 개인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손에 들려서 복음 들고 세상으로 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그 선교사의 영권으로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명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훈련받는 학생들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가야 하는 세상은 기독교의 호의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요. 위대한 사명은 위대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한꺼번에 그 말씀에 나타난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아요. 그 몇 군데 되지 않는 게 여기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성령 세례를 주셨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아들에게 주신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지. I love you.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가슴속에 꽉 채운 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뿜어내는 독하고 공격적인 말에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막 눈치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면 나오지만 마귀의 그 간교한 말들이 예수님한테는 하나도 위협이 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내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험한 세상에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는 성령의 예방주사와도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슴에 흠뻑 채운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가슴에 흠뻑 채운다면, 나가서 직장 상사한테 아무리 갑질을 당하고 아무리

비판의 말을 듣고 억울한 욕을 당해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칭찬 이상으로 억울한 욕과 비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우리라고 예외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질 그 부정적이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패배적인 말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 정복전쟁을 앞둔 여호수아가 그 무서운 정복전쟁을 앞두고 겁에 질려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스스로에게 선포해 두고 있으면 어떤 무섭고 힘든 일도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선포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도 너무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될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을 자꾸 제게 선포해 줘요. 안 그러면 마귀가 계속 옆에서 너희 교회 힘으로는 안 돼, 안 돼, 힘들어, 불가능해, 다른 교회들도 실패했어. 이런 소리들을 막 하거든요. 그때 이걸 다 퉁겨낼 수 있는 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다니면서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한다면 어떤 힘든 일을 앞두고 그렇게 선포한다면 어떤 예민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만나기 전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늘이 열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 말이 자주 나와요. Heaven's door being opened. 하늘의 문이 열린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감격스럽고 황홀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이 땅의 뉴스가 전혀 커버할 수 없는 하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준다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입니다. 평균 지적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요즘 우리는 너무나 지적이고 너무나 인간의 지성을 너무 과신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도 기적을 잘 믿지를 않아요. 이게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온 것도 기적이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하늘문이 열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문을 열지 못한다면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고 인간의 상식으로 할수 있는 일만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기적의 세계에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을 내가 다운로드한다는 거지. 내 능력으로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파탄난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도와줄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그토록 끊지 못했던 마약도 도박 중독도 음란물 중독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토록 노력해도 안 되던 사업도 직장도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기치 않던 방법으로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병든 자가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자녀들 위해 하늘문이 열리면 그 아이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던 일에 갑자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차원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점프해야 돼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성경 속의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 본문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오늘도 그 본문의 사건이 내게 일어나겠구나. 전에는 성경 바깥에서 빙빙 맴돌았는데 이제는 성경 한복판으로 쑥 들어가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야곱의 요셉의 여호수아의 기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모든 말씀들이 내게 주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전율하게 되죠. 현실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분의 강한 팔이 하늘문을 통해서 내게 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체험할 것이고 하늘의 영광에 전염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모세가 나갔을 때 사람들

0: 그 영광의 모습을 가까이 보지를 못했듯이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를 체험하고 나면 오늘 나가는 길에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피곤한 몸에서 새 힘이 솟아나면서 분노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룩한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하늘문을 어떻게 여는가? 기도로 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르짖지 않는다면 응답은 없고 응답이 없으면 너는 절대 하늘문을 못열 것이다.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언제 열렸다고요?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여는 하늘문을 여러분은 맨날 왜 그냥 열려고 그러시지? 특히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다 함께 체험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기도로 여는 사람은 영의 눈으로 위를 보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을 봐야 돼요. 땅의 것을 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늘문을 열어야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죠.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4차원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영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인간이 다 손들어 버린 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그 세계를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어느 직업, 어느 연령층이든 요즘 안 힘든 사람 있습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 순간이 위기입니다. 그 말은 매 순간이 기도해야 된다는 데요. 이 위기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록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봐야 돼요.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본 사람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룩한 배짱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공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축복할 것을 믿으십시다. 그런 기적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홍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597-0691번 새로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7월 27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기독교계와 지자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선 9기 시정 출범을 축하하고

0: 발전과 영적 회복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3일 부산 동래중앙교회에서 민선 국위 취임 축하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박상철 대표회장은 정직과 공정, 청렴을 바탕으로 한 다니엘 프로젝트 리더십을 제안했으며 전재수 부산시장과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교계의 협력을 요청하고 부산기독교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초단체장들과 교계 관계자들은 정당과 이념을 넘어 지역 복지와 공동체 통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역 아이들을 돌보며 마을 공동체를 지켜온 지방의 한 수용교회가 재개발 수용으로 강제 퇴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종교시설에 대체 건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서강 감리교회는 지난 1998년 개척된 이후 40여 명의 다문화 가정과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았으나 인근 6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산업단지 개발로 올해 안으로 예배당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진은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1제곱미터당 500만 원까지 치솟은 주변 부지 시세에 비해 시행사의 보상금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사역 중단을 우려했습니다. 황미숙 사모는 2020년부터 감정평가와 이의신청을 반복했지만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사실상 쫓겨나는 심정이라며 시골교회가 아이들의 신앙을 키우는 모판 역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도 복리시설로 인정해 대체 건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으나 소형교회들은 관행과 법률 지원 부재에 가로막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역교회가 원생활권에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고 다음 세대 돌봄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교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경기도 부천 세상의 빛 동광교회가 탈북민 성도들의 영적 안식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공간을 접경 지역에 건립했습니다. 세상의 빛 동광교회는 어제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인근에 탈북민 전용 쉼터인 DMG 힐하우스를 건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류재상 담임 목사와 성도들은 10년 동안 모아온 적금을 바탕으로 기존 정부 관사를 매입해 숙식용 공간 5개실과 전용 채플을 조성했으며 고향을 지척에 둔 탈북민들이 쉼과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정했습니다. 교회 측은 올해 탈북민 연대사역인 남북식당에 이어 쉼터까지 마련된 만큼 이 공간을 북한 선교와 정서적 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삼아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70세 이상 어르신 성도들을 위한 사역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신내교회는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70세 이상 성도 40여 명을 초청해 노년 성경학교 프로그램인 드림 시니어의 봄을 개최했습니다. 최고령 91세 참가자를 비롯한 어르신 성도들은 신앙 자서전 작성과 버킷리스트 발표, 안마 서비스와 레크레이션에 참여했으며 청장년 성도 60여 명이 봉사자로 나서 한 달 전부터 기도회로 섬김을 준비했습니다. 김광년 담임 목사와 교회 측은 교회를 일궈온 노년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품도록 행사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는 지역사회 비기독교인 어르신들까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맞춰 어르신 성도들의 영적 회복과 세대 간 통합을 이끌어내려는 정통 교계 차원의 실천적 사역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학교 초등학생 복음화율이 1%로 떨어지는 위기 속에서 어린이 사역 현장의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회학교 부흥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어린이 사역단체 키즈처치 리바이벌 대표 박연훈 목사는 최근 5개 교단 10개 교회에서 어린이 1,142명을 회복시킨 현장 기록을 담은 신간 교회학교 부흥 7가지 키워드를 출간했습니다. 박 목사는 현 교회 학교의 위기가

0: 공교육 운영 방식을 답습해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있다고 진단하며 현장 노방전도 재개와 성막 구조 기반 찬양 예배, 소수정예 반목회 전환 등 7가지 영적 재건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이것은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단순히 학문적으로를 넘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나의 구세주요 영원하신 말씀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참으로 아는 것 그 자체가 생활에 대해고 아는 것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아는 거지 학문으로서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학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면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마지막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하고 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할 때 배선물처럼 다 버렸다 이거요. 욥기 11장 7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 수 있느냐. 전능자의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분에 대해서 측량할 수도 없어. 욥기 32장 8절을 봐도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신 그 숨결이 내 안에 거할 때에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접근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나를 새김질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에 아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 2절에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말씀이 생명화돼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내 거를 놓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어.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털어서 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고 했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전능자의 기운이 그 생기가 우리의 몸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때론 조급함과 염려로 마음이 상하고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내 생각과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찬양은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예란 모십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진합니다.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라이노 어쿠스틱의 내 구주 예술을 그리고 더 솔리드 락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가이 펠로드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의 말씀으로 함께 했는데요. 5절까지의 짧은 본문이었지만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5편 5절의 한 구절인데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위에 곧게 선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실함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두려움 없이 올라가 그 땅을 차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첫째, 눈앞의 환경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신명기 묵상이 시작되었어요.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막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것이죠. 이틀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눴죠? 모세는 먼저 호렙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겨요. 또 혼자서 온 백성의 짐을 질 수 없어서 지파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운 일을 회상하지요. 그러고서 오늘 모세는 정작 약속의 땅을 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기시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에게 주께서 이르신 대로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했음을 밝혀요. 주께서 이미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올라가라고 한 것이죠. 그때 백성의 반응이 어땠나요? 22절에 보니 그 땅을 먼저 정탐하자고 했지요. 언뜻 보면 철저히 준비하자는 이성적인 계획 같아요. 하지만 그 기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깔려 있었어요. 사실 이게 신중함인지 불신앙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23절에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 정탐꾼을 보냈으니 사람은 이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 뭐라고 했죠? 25절에 그 땅이 좋더라고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26절에서 모세는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책망해요. 좋은 건 알겠는데 막상 올라가긴 싫었던 것이죠. 말씀 묵상이 좋은 줄 알면서도 정작 큐티하기는 싫은 것과 같은 거예요. 좋은 줄 알면서 안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결국 28절에 보니 정탐꾼들은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라고 상황을

과장하고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며 거인족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었어요. 그 당시 이를 기록한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들은 스스로를 메뚜기에 비유하며 겁을 먹는 장면이 나오지요. 우리도 그래요. 분명한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나가면 직장 문제, 경제적 어려움,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라는 안악자손을 보고 지레겁을 먹잖아요. 성곽을 묵상하고 안악자손을 생각할수록 문제는 더 하늘에 닿는 것 같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하늘에 닿은 것 같던 문제가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아야 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소리나 눈앞의 환경을 더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좋은 줄 알면서도 하기 싫어 미루는 불순종의 모습은 없습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둘째, 주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두려워 떠는 백성에게 모세는 간곡히 권면했어요. 29절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30절, 31절에서 설명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고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우시고 우리를 아들처럼 안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 믿고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안 두려워져요. 저도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그렇게 시부모님과 남편, 자식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전도하고 불쌍히 여길 대상으로 보입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홍해도 40년 동안 먹은 만나도 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뜻 안고 오신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건 응답이 잘 되는데 이 문제만은 응답이 안 돼요 할 때가 많아요.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잖아요. 새벽기도 철야 성가대 다 하면서도 어떤 한 부분은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불신앙의 일환입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도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이런 연약함에도 33절에 하나님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향해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해요. 주님이 나를 안고 오신 그 은혜를 잊으면 안악자손 앞에서 무너지지만 주님이 하신 일을 말씀으로 묵상하고 공동체와 나누면 어떤 사건에서도 우리를 들어 옮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삶의 광야길에서 나를 안고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지금 내가 겪는 문제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줄 믿나요? 다른 건 다 믿는데 끝까지 안 믿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에도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다 불신앙의 값을 치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무역상사에서 18년째 일하고 있어요. 상사맨에게 해외지사 발령은 큰 기회지만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에 먼저 자원하진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회사의 인사이동으로 갑작스레 가족과 함께 외국에 오게 되었지요. 몇 달 전 부임 후 첫 지점장 회의를 앞둔 때였어요. 지난 1년간 업무 평가를 받는 자리인데 저는 중간에 부임하여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걱정이 앞섰어요. 아내가 빨리 차를 사자고 재촉해도 회의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차량 구매를 미뤘지요. 21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씀하셔도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임에도 두려움의 일을 진행하길 주저한 것이죠. 그럼에도 먼저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첫 지점장 회의를 별탈 없이 넘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세상적인 두려움으로 개인 차량 구매를 연기한 값은 치러야 했어요. 지점

0: 현장 회의 기간에 아내가 회사 차량을 사용하다가 접촉 사고가 나서 수리비를 내게 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제까지 저를 안고 인도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회개해요. 보내시는 것도 다시 부르시는 것도 주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게요. 저의 적용은 현지 의료기관을 불신하지 않고 사랑니 발치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를 걱정하기보다 아내와 기도하며 주께 묻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안락자손과 세상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공동체에서 나눌 때 하늘에 닿은 듯한 세상 성곽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줄 알면서도 미루던 순종을 내려놓고 여전히 불신하는 나를 아들처럼 품에 안고 광야를 통과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길 바라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매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적용으로 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에는 아멘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만 가면 커 보이는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 떨며 원망하는 저희입니다. 좋은 줄 알면서도 막상 올라가긴 싫어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건 믿으면서 어느 한 부분만은 끝까지 안 믿는 선택적 믿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아들처럼 안아 이 험한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오늘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의 산지를 두려움 없이 올라가 차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향해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처에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일 폭염의 기승이죠. 한동안은 이 무더위로 여름 같은 여름이다라고 하면서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들은 방학을 대부분 한 것 같고요. 또 직장인분들도 이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이 무더위 기간 어떻게든 잘 버텨내보려고 하고 계실 겁니다. 모두들 계신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73년 전 오늘 3년이 넘는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이 참혹한 기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결국인 그날을 맞았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늘은 6.25 한국전쟁 휴전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일이어서 그럴까요? 우리의 일상은 언제 전쟁을 했던 나라였냐라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물론 뭐 불안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되지 않기를, 하루빨리 끝내고 평화를 되찾기를, 또 남북이 서로 적대감을 내려놓고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휴전일이 곧 종전일이 되기를, 또 통일을 위한 기념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송 함께 하시면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그 마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체크 시작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여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지역과 함께 그 마음, 간절한 기도의 마음들 문자로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시면 무료 문자 지금 남기실 수 있거든요. 서두르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아, 주리, 김정희, 이기명 외 우리 찬양사역자들과 함께한 찬양 살아계신 주 전해드립니다.

OAP데이 서머 스페셜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 뒤에는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함께 선포하면서 전문 연어 드렸는데요. 휴전이 된 지 벌써 53년이 됐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나가고 있죠. 언제까지 이 휴전 사태가 이어질지 모르지만 다시는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참 50년이 넘는 세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품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슴에 품어주십시오.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통일의 그날을 우리들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0210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거룩하고 평화롭게 통일돼서 평양에도 극동방송이 생기고 모두가 즐겁게 찬양하며 기뻐할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요. 이 소망들이 이루어져서 평화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함께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8329 성도님도요. 오늘도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시흥에서도 남양주에서도 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도 3225 성도님 문자 주셨어요. 우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이뤄서 7월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얼른 익숙해지도록 저도 많이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어느 지역인지는 또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자, 충북 청주시에서도 오셨습니다. 우리 0360 성도님이신데 남편이 택배일 하는데 돕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동할 때마다 듣고 날씨가 참 더운데 이 더위가 있으므로 많은 곡식들이 잘 익어가겠죠. 북한도 많이 더울 텐데 동포들의 어려움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어요. 귀한 마음 함께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듣고 계신 지역도 같이 적어

주시고 복음 통일 위한 한 줄의 응원의 뭐 기도 마음들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듣고 싶으신 찬양도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마음껏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꼭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이런 신청 찬양과 또 기도 제목들 나눔과 함께 더불어서 통일 배우기 시사상식 코너 퀴즈 두 문제 준비하고 있어요. 샵 1069번 어플로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내내 뉴스의 한 반 이상이 폭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다들 너무 덥죠. 주님이 불게 하시는 이 시원한 바람으로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바람을 따라서 시와 그림입니다. 바람.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서머 스페셜을 맞아 통일과 또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를 함께하고 있죠. 하루 두 뼘씩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는 시간, 통일 배우기. 자, 오늘은

1953년에 73년 전에 휴전을 한 이래 휴전협정 체결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실수로 53년이라고 했나요? 자, 53년에 체결이 돼서 73년이 됐고요. 오늘 문제를 들으시면서 아 그렇구나 새롭게 아시게 되는 점들을 놓고 여러분 마음에 또 다른 어떤 감사함이나 기도 제목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문제 준비해 놓고 있고요. 여러분 정답 보내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남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주 광산구에서도 참여해 주셨고 화성에서도 오셨고요. 자, 인천에서도 광양에서도 등등등 또 포항에서도 오늘 바느질 하고 계시면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분들과 함께 할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73년 전 오늘 휴전이 체결된 이 한국전쟁은 6.25 전쟁, 6.25 한국전쟁은 유엔이라는 국제기구 창설 이후에 최초의 유엔군이 참전한 국제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또 지원하기 위해 16개 나라에서 전투병력을 보내줬고요. 또 6개 나라는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22개 나라가 참전한 국제전이기도 했던 6.25 한국전쟁. 이 3년 1개월의 전쟁 가운데 4만 명이 넘는 유엔군이 이 땅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날 오늘을 기리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정 기념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가 유엔의 많은 병사들이 참전했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법정 기념일입니다. 휴전협정 체결일은 상징적인 거고 법정 기념일로 오늘은 기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 자,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이 민족의 비극이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전 세계 16개 나라가 전투병력을, 6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법정으로 기념할 날로 정해놨어요. 오늘 기념식이 오전에 열리기도 했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무슨 날일까요? 하는 게 문제입니다.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은 승리의 날입니다. 자,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달력 보시면 법정 기념일이라 표시가 돼 있을 거고요.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이날을 법정 기념일로 정한 이유가 우리와 미군만 싸운 게 아니라 전 세계 유엔군이라는 이름 아래 16개 나라와 6개 나라의 의료지원 총 22개 나라가 참전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에요. 자, 1번이 유엔군 참전의 날, 2번이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입니다. 16개 나라 그리고 6개 나라가 각각 전투병력과 의료지원을 이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다는 건 포인트입니다. 힌트예요. 아셨죠? 자,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법정 기념일인데 무슨 날일까?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 여러분의 참여 문자로 어플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정 기념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날을 나라에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1950년 이 땅에서 벌어졌던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병력을 보내고 의료 지원해줬던 22개의 나라에 감사하고 그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유엔군이라는 이름 아래 이 땅에서 피 흘려 싸웠던 그 장병들, 그 감사함을 기리고자 만든 날. 오늘은 어떤 날일까? 1번 유엔군 참전의 날, 2번 평화의 날, 3번 승리의 날. 정답 아직 못 남기신 분들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계속해서 남겨주십시오.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로만스 1619 내주는 강한석이요 접속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라 사랑을 외치고 통일을 염원하는 축제 현장이 찬양의 대축제가 8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서 열립니다. 8월 13일 저녁 7시 30분에는 여수에서 그리고 8월 14일 저녁에는 우리 익산에서 각각 열리게 되는데요. 미리들 신청하셔야 돼요. 서두르십시오. 우리 전남동 극동방송과 전북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는 오늘은 법정 기념일인데 어떤 날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와, 정말 많은 인원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더라고요. 한 198만여 명이 이 땅을 밟았고요. 그 가운데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이라는 국제연합기구가 창설이 된 이래 첫 번째 해외 파병,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참전했던 국제전쟁입니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참여했던 전쟁. 참 비극이었지만 그 덕분에 이 민주주의 자유가 지켜졌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데 오늘을 통해서 더 감사의 마음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여기는 평양입니다. 주님 은혜가 이 땅에도 함께하니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가 날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파리파리님. 깜짝 놀랬잖아요. 진짜 온 줄 알고. 근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예. 어릴 적 교회 친구들을 만나서 대구와 함께 듣고 계시다고 우리 6728님도 문자 주셨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9751님. 또 샬롬 1번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9473님도 남겨주셨네요. 정말로 고마운 나라들이네요. 0657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오늘은 이 나라들에게 감사의 마음 같이 한번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법정 기념일입니다. 오늘은 휴전협정 체결일이기도 하면서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정답 보내실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꼭 참여하세요. 통일 배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역시 샵 1069번.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6.25 한국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유엔군이 198만 명이 파병됐고요.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이 땅에서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4만 명이 넘는 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그 유해조차 발굴되지 못한 곳도 많은데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오늘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곳에는 14개 나라 2,399명의 유엔군 전사자가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딜까요?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친 전 세계 22개 나라에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와서 싸웠는데 그 가운데 14개 나라 2,399명의 유해가 묻혀있는 세계 유일의 UN에서 지정한 기념 묘지가

우리나라 이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철원. 1번은 서울, 2번 부산, 3번은 철원입니다. 자, 정답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아,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보내고 계신데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또 예, 저 밑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참고로 아시면 좋겠고 이곳에 가면 예, 이분들의 뭐 묘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시설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영국의 앤 공주도 이곳에 가서 또 참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유엔군 2,399명의 유해가 잠들어 있는 곳,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가 있는 곳, 이곳은 어딜까요? 1번 서울, 2번 부산, 3번 철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 손태진 씨의 음성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희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때 했던 라이브 찬양을 전해드릴 텐데요. The Love of God 함께 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문제 아직 정답 못 남기신 분들 있으실까요? 전 세계 유일의 유엔군에서 관리하는 유엔 참전 용사들의 유해가 묻혀있는 기념공원 묘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은 서울, 2번 부산, 3번 철원인데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저쪽 남쪽에 있습니다. 정답샵 1069번으로 얼른 남겨주세요. 신청 찬양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OAP데이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또 정답 보내주셨는데 다들 정답 남기신 거죠? 준비한 선물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

0: 주식회사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1: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0: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1: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대표 곱창 황금 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정답은요. 유엔군 2399개 유해가 묻혀져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가 어디냐, 어느 지역에 있냐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 부산입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어요. 부산 여행 가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한국 정부가 유엔의 이곳 지역 땅을 영구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유엔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곳이고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16개 나라, 의료지원단 6개 나라 가운데 전사한 분들 2399개 유해가 안장이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준 이분들에게 감사도 해보시고 그런 감사의 마음을 오늘은 좀 품어보시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전쟁이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종식되고 종전이 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전용사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통일의 염원이 큽니다. 8483님도 문자 주셨고 아들이랑 듣고 계시대요. 6755님 아이가 참 요즘 힘들어하는데 시온이 힘내라고 해달라고. 시온아 공부하느라 힘들지? 힘내! 화이팅! 부산 마을버스 운행 마치고 보내주신 9164 성도님도 감사하고요. 오늘 모르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됐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더하겠습니다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휴전일 맞아서 유엔군에 대해 모르는 것도 알게 되네요 하시면서 1607님도 또 제일도원 포항에서 문자 보냅니다. 5969님도 이곳에 가면 절로 머리가 숙여지시고 또 숙연해지신대요. 각국의 청년들에게 감사함과 경의를 표하게 되신다고 3161님도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링크 받으시면 주소, 성함, 연락처 꼭 남겨주십시오. 서머 스페셜 함께 하신 OAP데이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제가 또 2주 만에 왔잖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더 뜻깊게 의미있게 또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나의 하나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OAP데이 저는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행복하십시오. 복음 70년 은혜 70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부산 해운대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시편 103편은 단순히 다윗의 감성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평소 우리 영혼을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탁월하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관리를 통과한 자에게 어떤 믿음의 비밀과 성령의 치유권능이 임하는지가 원어의 보아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15절로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하는데, 이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를 뜻합니다.

것입니다. 봄이 화려하게 피어나들 것도 장마가 오고 비바람이 불면 하루아침에 져버리죠. 인간의 대단한 스펙, 명예, 젊음은 들의 꽃처럼 안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애노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붙들 때 비로소 성령의 영원한 권능이 우리 마음에 안착하게 됩니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처소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뜻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생을 쓸어버리는 뜨거운 광야의 동풍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열풍이 한번 불고 지나가면 꽃이 있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업적은 이처럼 허무합니다. 사역자가 세상 바람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에 인생의 가치를 내려는 영적 관리가 필요함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여호와인 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히브리어로 메올람과 아드올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과 대조되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무한성을 뜻합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신앙의 나무가 아버지를 거쳐 자녀와 손자들까지 울창한 숲을 이루어 축복의 열매를 맺는 명문 신앙 가문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관리를 잘 해놓으면 그 헤세드의 축복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흘러가는 영적인 유산의 비밀입니다. 오늘 해운대에서 스웨덴에서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와 딸과 손주들 두 명이 왔는데 아직 초등학교 다닌 것 같아요. 딸은 엄마니까 좀 크고.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하고 장로교 목사라고 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을 했죠. 혹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연세는 한70 정도 돼 보이시는데 자기 아버지는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대화서는 뉴 제네레이션이라 예수를 알긴 알지만 믿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제가 잘 말씀을 드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란다고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18절은 말합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사회로다. 지키고는 히브리어로 사마르라고 하는데 얘는 울타리를 쳐서 가시덤불로부터 양들을 파수하고 호위하다는 강력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박물관에 보안 요원들이 수백 원짜리 국보급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레이저 센서를 켜고 24시간 철통 보안을 서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수하는 영적 관리에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왕권은 히브리어로 말쿠트라고 하는데 단순히 영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주권과 다스리는 영향력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온 우주의 통치권을 쥐고 계신 왕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의 결제에 도장하라면 온 우주의 군대가 움직이죠. 사역자가 치유와 회복의 현장에서 선포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역자의 개인의 힘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신 만유의 왕, 여호와의 말쿠트 왕권이 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은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에서는 히브리어로 기뻐로 코아우라고 하는데 강력한 권세를 가진 영적인 용사를 뜻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번개처럼 움직이죠. 왕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천 명의 특전사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헬기에서 뛰어내려

0: 작전을 수행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가 시와 권능의 말씀을 대언할 때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영적 용사들의 천사들 이기뽀르 코아우 이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역의 현장에 투입돼 역사를 이루는 장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1절에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선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수종 들며는 히브리어로 메샤레트라고 합니다. 이 뜻은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군을 들고 보좌하며 즉각적으로 시중드는 핵심 측근들을 말합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며 국가 기밀을 함께 공유하고 수종드는 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의 군대, 바로 천군을 말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대들이 오직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22절, 여호와의 지휘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든 것은 히브리어로 콜 메코모트라고 하는데 온 우주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구체적인 사역의 삶의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내 영혼아 송축하로 시작하여 온 우주를 한 바퀴 돌고 다시 22절 끝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며 숨이 상관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시작된 찬양이 온 지구를 덮고 저 은하계 우주 끝까지 울려 퍼진 후에 다시 내 가슴속 심장 비트로 돌아와서 쿵쾅거리는 영적 미아리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해운대 길거리, 또 LCT 건물 안, 또 스타벅스 카페, 이곳에 가서 늘참 복음을 전하며 외국인들을 만나서 그 가운데는 또 예수님을 회개하며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자기 조상이 믿었으니까 믿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영적인 풀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복음은 전하지만 그 영혼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오 닮아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03편의 능력을 우리의 사회 현장으로 한번 가져가 보면 어떨까요? 시편 103편은 관념적인 묵상집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보호막으로 에워싸시고 우리의 정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종합 권능 세트라고 믿습니다. 이 비밀은 어디서 작동합니까? 평소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울타리를 쳐서 철통같이 파수하고 내 속에 모든 상기와 감정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영적 관리를 수행하는 자들의 사역 현장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지처럼 연약하지만 우리 뒤에는 만유를 다스리는 왕권이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03편의 주파수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정확히 맞추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뒤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산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상관없이 날마다 쏟아지는 그 하나님 놀란 그 아가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라는 욕심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의 섭리를 믿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0: 해운대로에 위치한 센텀 주님의 교회 한경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1-742-1968 혹은 휴대전화 010-4557-1734번 센텀 주님의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 전화 0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승리하리라. 영혼을 살리는 방송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여러분, 말은 표현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고 나를 좀 소중히 여겨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죠. 심지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그 일에 있어서는 좀 특별한 존재로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인정 욕구도 우리 안에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기가란 마음이 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숨겨져 있었던 죄의 본성의 감정 하나가 갑자기 톡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사랑, 부족한 인정의 감정 때문에 생기는 이 감정, 이걸 뭐라고 할까요? 미움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사랑과 인정받지 못한 감정 때문에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이 결국에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가인이잖아요. 여러분, 가인은요 되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되게 이상한 사람 아니었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너무나도 가득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감정이 엉뚱한 감정으로 변화된 거죠. 바로 미움이죠. 근데 그 미움이 심지어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잖아요. 분명히 사랑받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인정받고 싶었던 대상도 하나님이셨는데 그는 그 미움이 채워지지 않자 그 미움이 엉뚱하게 누구에게로 향하게 돼요? 아벨이라는 동생에게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미움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요. 결국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근데 원문을 보면요, 이게 그런 의미보다 더 심각한 의미가 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15장 18절 상반절의 내용은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라는 거죠. 만약 너희를 미워하면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니까 미세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요,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다, 배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순히 미워하는 감정을 가진 것을 뛰어넘어서 그 존재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싫어하는 거죠. 심지어 그가 믿고 있는 신념이라든지 그가 확신하고 있는 그 절대적인 마음들, 심지어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미세오, 이 미움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왜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걸까요? 우리를 왜 방해하고 우리를 왜 회방하는 걸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필연적인 미움의 관계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우리 미움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세상은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다. 아니,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다시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원어로 보니까 이 세상이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로 쓰였어요. 코스모스라는 단어. 우리가 보는 그 꽃 코스모스도 예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너무나도 조화로운, 아름다운 이 세상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살만하고 즐길만하고 누릴만한 곳, 그게 코스모스이고 그 삶에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게 행복했던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라는 곳은 다른 곳이죠. 말은 코스모스이지만 그곳은 타락한 곳이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만큼 멀어져 떨어져 있는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합체, 그게 세상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지배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의 지배 안에 있으면서 온갖 죄와 온갖 사망의 올가미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진리에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자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그대로 머물러 살고 있었으면, 그냥 이전의 상태 그대로 죄와 버타하고 온갖 세상 것들을 즐기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사랑한다? 사랑했을 거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너무 예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네가 네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떤 반전이냐, 다시 19절 중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반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아멘.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적 불일치가 일어났다는 거죠. 영적 불일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그 가치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땅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죠. 근데 그런 세상의 가치와 불안치되는 이 불일치되는 하늘로부터의 부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 부름이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콜링, 부르시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바꿔버리신 거죠. 그런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다시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어떤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천국의 빛이다 말할 수도 있었고, 은혜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고.

되는데 왜 세상이라는 수식어를 넣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냐? 예수님이 우리를 온갖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비록 이 세상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안의 가치관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이기심을 따라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맞서 싸우는 세파의 흐름에 정면으로 맞붙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우리를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고 틈만 나면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해서라도 걸려 넘어지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게 바로 세상, 그 세상이 하는 일인 거죠. 얼마 전에요. 그냥 친한 후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연어 아세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먹는 그 연어, 빨간 거 그거, 그 연어인데 연어는 평생 어디에 삽니까? 바다에 삽니다. 근데 산란기가 되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이 태어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게 회귀 본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모천 회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귀집 본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근데 이 과정을 해보면요, 연어가요 여러분, 이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가는 과정이 이 강 상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든 거 아시죠? 왜냐면 너무나도 거친 물결을 역류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천적은 아닌데 천적 아닌 천적을 만나요. 그들을 노리고 있는 큰 덩치 큰 동물 뭐예요? 곰이잖아요. 곰한테 딱 물리면요 아주 아작이 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자신이 살던 자신이 태어났던 그 강에 거슬러 올라가서는 거기에서 산란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죽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한번 연어가 마지막 죽는 모습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불쌍하게 죽어요. 근데 그거를 다큐멘터리로 함께 보고 있던 그 친구의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너무나도 심각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연어 힘들겠다. 연어 너무 불쌍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딱 하는데 이 아빠 입장에서는 연어가 불쌍하긴 하지만 왜 불쌍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주 지혜로운 답을 하나를 딱 내놨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지. 그런데 연어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신 이유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비록 평생 광활한 바다에서 살았지만 절대 그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던 거지. 어쩌면 연어도 마찰 싫고 저항 싫었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연어는 그런 삶에 순종을 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분의 은총과 능력을 갈망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고향 하나님 나라로 귀집하려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가 날마다 나의 영적인 고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품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그 귀집하려는 그 열정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물론 그런 우리의 하나님 기쁨되는 일에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심한 마찰을 일으키고 저항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미워함으로 우리를 방해함으로 심지어 다양한 고난과 핍박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구별하여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부름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살아가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놀라운 건 이거를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멋지게 번역해 놓더라고요. 우리 메시지 성경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세상을 우리 주님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야, 우리 요즘 너무 평안하다. 우리 아무런 방해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 근데 내 인생 너무 형통한 것 같아. 늘 이런 자랑하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이 너무 평안하고 아무런 방해도 없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는 게 영적인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인이냐? 이건요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려는 성향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고 있을 때 뭐를 선택해야 할지를 망설였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멜산의 그 증인들이 왜 망설였습니까? 왜 당당하게 엘리야 아니 나는 여호와 편이라고 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망설였느냐?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아니, 반드시 그 미움과 싸워야 할 주님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망설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내가 예수님 편에 있음을 과감하게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에게 결국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미움과 싸울 때 승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과감하게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미워하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갔는데 내가 하나님 품으로 더 나아갔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더 각성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욕망에 따라 내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뿐인 거죠. 반드시 여러분요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면요 세상에 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거 미리 다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미리 아시고는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시고 위로하시냐면 2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 말을 이렇게 풀을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답이 되어주신다. 그냥 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미움받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의 답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계속 다루고 있는데 성령께서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별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혜사예요. 또 신학적으로 수줍은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성령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정의해 주시는데 뭐라고 정의하시냐?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말씀의 성령. 다시요. 진리의 영, 말씀의 성령. 자, 여러분 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고 왜 성령님이 말씀의 성령이실까?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당할 때
사탄의 엄청난 포탄이 쏟아

까지는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싸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고 말씀의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유일한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이고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으로 그 믿음 갖고 나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사탄을 찔러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그렇게 어제도 잠을 많이 잤는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너무 졸려. 이건 어떤 일인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에베소서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은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림도 없다는 거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 그분이 주시는 진리, 말씀 붙들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미움 때문에 혹시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앉지 마시고 진리의 성령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특별히 말씀 통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시험이 많고 말씀 통독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일이 많아졌느냐고 물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를 오히려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했던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있어요. 이건 정말 오래된 책이에요. 부흥의 본질이라는 책인데 니키 건불이라는 이 목사님이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면서 독수리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는 날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독수리는 새거든요. 하늘을 나는 새인데 왜 저자는 날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독수리는 날지 않는다. 독수리는 선천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독수리는 적당한 바람이 불 때까지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당한 바람이 불면 단지 공중에 떠서 바람에 몸을 맡길 뿐이다. 독수리는 날개를 칠 필요가 없다. 독수리가 하는 일이란 바람을 타는 것뿐이다. 다른 새들은 폭풍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폭풍 때문에 독수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한번 여러분,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미움받는 그 관점에 한번 투영을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죠. 우리를 회방하죠. 근데 여러분, 그 미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위로와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면 비로소 우리는 그 미움을 넘어서 내 안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요, 아주 시의적절한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적이 있는가? 여기서 적은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실수해서 만든 적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떤 적이 내 삶에 찾아오지 않았는가를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당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된 일입니다.
왜냐면 그거

0: 이것이 당신이 살아가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 세상의 미움과 담대히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서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날 외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쫄지 마세요. 담대히 맞서서 세상 이기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 그분의 검인 말씀의 권세를 더욱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기 위해 날갯짓하는 작은 새들은요, 결국에는 날 수는 있지만 멀리 높이 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미움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이끄심에 다 맡겨드림으로 진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서곡로에 위치한 부산 동부교회 양혁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동부교회 051-529-9018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이번 주 애들 방학도 했고요.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어디로 갈까? 가서는 또 어디 맛집을 갈까? 고민이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지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가족이든 같이 간 지인이든 그 맛집에 데리고 가서 밥을 먹는데 나도 궁금하고 맛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의 반응도 궁금하죠. 내가 속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을까 신경이 쓰입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고 어깨가 쫙 펴집니다. 맛있다는 소리가 없으면 소개해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죠. 와, 이게 뭐야? 이렇게. 그런데 사람의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만족할 수는 없죠. 누구에게는 맞는 음식이 누구에게는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개인의 취향 문제입니다. 음식뿐 아니라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대부분 우리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그런데 개인의 취향이 될 수 없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진리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의 문제죠. 이건 누구에게 맞고 안 맞고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진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좋아하는 맛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더운 날 이 진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모든 부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 힘내시길 바라면서 자, 부흥 찬양 함께 출발해보죠.

예수전도단 부흥 찬양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우리 세계라에서는 교회 방학을 얘기하는데 우리 학교 방학을 했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혼돈하면 안 된다. 학교 방학만 해야 돼요. 교회 방학까지 하면 안 됩니다. 예. 지난주부터인가 거의 이제 방학을 했죠.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철, 이번 주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 여기저기 떠나고, 여기저기 맛집 가는데, 누구에겐 맛있고, 누구에겐 맛없고, 맛없는 건 아니지만, 예,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바로 말씀드린 진리. 이거는 누구에게 맞고, 누구에겐 안 맞고, 이게 아니죠. 이거는 뭐 세상의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고 누구에게나 맞는 그렇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렇게 시작되는 부흥 찬양 여러분께 전했습니다.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전도 여행 수련회 해외 선교 여행 떠나는 모든 분들 그곳의 부흥도 꿈꾸고 있지만 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부흥도 꿈꾸면서 이곳저곳 떠나는 분들 참 많잖아요. 전도여행 갔는데 내가 부흥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저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제 진리 이제 오프닝을 쓰면서 첫 곡 이거 골랐는데 두 번째 곡은 이 곡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 그렇죠? 기독교 교회 가면은 답답해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거죠. 예전에 우리가 많이 찬양했던 예전 수련회, 예전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불렀던 나 자유 얻었네.

0: 자유를 얻게 된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자, 전국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여러분께 사연 주실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긴 거는 또 100원입니다. 샵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전국 어디서나 이 시간대는 문자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 다 여러분 업로드 하십시오. 다운로드 하십시오.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회원가입까지 하면은 무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서울 사당동에서 5560번님이 어플로 들으시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전주에서 1203번님도 그리고 수원에서 6089번님도 청년부가 태국으로 어제 선교를 떠났군요. 청년부 화이팅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외로 떠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여기저기 가장 더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또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서천에서 8845번님도 창원에서 2850번님 마른 장마라 비도 너무 간절하다고 찜통더위 지쳐가는 오늘 단비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찜통더위 일하시는 분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꼭 조심하셔야 돼요. 부산에서 0417번님 지난번 20년 넘게 방학 중인 언니를 어제 저희 교회로 전도했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 내내 울기만 하는데 손을 꼭 잡아줬다고. 그러시구나. 어유. 우리 언니 저하고 통화를 했었죠? 0417번님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언니하고 제가 나중에 꼭 통화를 꼭 해봐야겠어요. 자, 이 시간에 지금 전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한 권사님께서 미용실 우리 원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이 미용실 단골이신 것 같아요. 자, 미용실 원장님 김문희 원장님이시네. 김문희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 손님이 없어야 되는데.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김문희 원장님 맞으시죠?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예.
1: 행운에 당첨됐나요?
0: 와, 지금 어떻게 그 미용실 원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맞습니다.
0: 전화가 갈 거라고 우리 김영미 님이 얘기하셨죠?
1: 네, 절친이에요. 언니예요.
0: 언니구나. 네. 지금 시간에 어떻게 손님이 없으세요?
1: 아, 오늘 휴무라서.
0: 아, 오늘 휴무. 다행히도
1: 제가 샵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전화 기다렸어요.
0: 잠깐 기다려. 아무도 없는 그곳에 오늘 네. 휴무여가지고. 아,
1: 네.
0: 원래 이렇게 말투가 그랬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좀 하시나 봐요. 네?
1: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0: 아, 그런 건 아닌데. 오늘 뭐 이렇게
1: 일을 하다 보니. 아,
0: 혹시 지금 오늘 이거 뭐 방송 나간다라는 얘기도 들었나요?
1: 네.
0: 아, 그래서 좀 더 네. 이렇게 더 좀 친절하게
1: 기다리죠. 원래 친절합니다.
0: 원래 친절한데 어디 네. 계세요? 미용실 어디입니까?
1: 강동구 네. 길동에 있습니다.
0: 길동에. 아, 네. 우리 김영미님이 상당히 오랜 단골 언니신가 봐요.
1: 그래요. 네, 맞아요.
0: 그래가지고 극동 방송 아세요?
1: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 네. 저희 시댁이 7남매인데
0: 네네.
1: 6남매는 다 하나님 말씀 영접하고 있는데
0: 예예.
1: 우리 아저씨하고 저는 7남매 중에서
0: 예.
1: 30년 동안 못 나가고 있어요.
0: 못 나가고 제가 있어요.
1: 40년 결혼 생활인데
0: 네네.
1: 예, 아들이 40살인데
0: 예.
1: 유치원 어렸을 때 1, 2, 3학년까지는 하나님 말씀 듣고 다녔는데
0: 네네.
1: 어쩌다 보니 30년이 지나가 버렸네요.
0: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네. 결혼하고 다니셨군요.
1: 예, 아이들 따라 어린이
0: 그러니까 예, 예. 예
1: 뚜벅뚜벅 그냥 예.
0: 30년 동안 못 나가고 있다고 했는데 안 나가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그렇죠.
0: 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지금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1: 영민이 언니가 저하고 많이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0: 네네.
1: 마음의 문이 열리기 하나님 연접 모든 저 주변에 80-50%가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0: 예예. 예.
1: 그런데 그렇구나. 문이 안 열렸었는데 예 김영민 언니가
0: 예.
1: 저한테 이렇게

0: 많은 기도를 해주셨나 봐요.
1: 그랬군요.
0: 더 유난히 더. 네.
1: 그러니까 시댁이 지금 다 7남매가 다 믿었다라는 얘기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지금 안 다니고 있잖아요, 남편.
0: 네, 물어봤어요. 여보, 왜안 다녀요? 뭐 입에 자크가 달렸는지 말은 안 하네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1: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시어머니도
0: 네.
1: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실 것 같은데.
0: 아주 편안하게 10년 됐죠. 93대 돌아가셨는데 지금
1: 네네.
0: 103대 되겠죠? 10년 됐는데.
1: 네네.
0: 예, 하나님 곁으로 편안하게
1: 편안하게
0: 고생 없이 가셨어요.
1: 하나님 곁으로. 우리
0: 네.
1: 원장님이 하나님 곁으로 천국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0: 아, 그냥 아마미 들었던 건데 저희 친정에 올케 언니도 믿음 생활 많이 하고 있고
1: 네네.
0: 네. 아무쪼록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1: 네네.
0: 예.
1: 그래요.
0: 많이
1: 자, 문 열렸을 때 제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선물 가지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0: 오와우.
1: 이렇게 전화 당첨이 되면은
0: 네.
1: 선물이 이렇게 딱 가요. 여기서
0: 아,
1: 하나 고르세요.
0: 그러니까요.
1: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제
0: 네.
1: 김영민님 언니 덕분에 된 거니까 그분이 사연 보내가지고 된 거니까 본인 거 하나, 언니 거 하나.
0: 어머,
1: 어머,
0: 웬일이니.
1: 어머, 어머, 어머.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네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본인 거 하나.
0: 엄청 많은 거 말씀하셨는데
1: 네네.
0: 건강에 좋은 유산균?
1: 유산균, 본인 거 유산균. 언니 거는?
0: 모르겠어요.
1: 언니
0: 너무
1: 거는 직접
0: 많은.
1: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직접. 언니?
2: 네.
1: 언니는
2: 네, 여보세요.
1: 뭐를 할까요?
0: 언니, 어떻게 연결이
2: 네.
0: 됐어요?
2: 죄송한데요.
1: 예.
2: 저는 주얼리 주시면
1: 알겠습니다.
2: 감사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주얼리 문자 쿠폰으로. 우리 김문희 원장님, 언니가 옆에서 듣고
0: 네.
1: 있었네. 언니가.
0: 어머, 그래서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서프라이즈 좀 해드리려고.
0: 아이고. 우리 잠깐 이 사적인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1: 예.
0: 제가 결혼 생활 40년 동안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극동방송 들으시고 끝날 때까지 주무실 때까지 극동방송 들으시고 그렇게 늘 우리 시어머니께서
1: 그랬군요.
0: 네 그런 모습을 많이
1: 90세가 넘어도 그렇게 극동방송을 항상 옆에다가 두고.
0: 네 93세까지 예
1: 애기야 너도 좀
0: 어머
1: 들어라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예?
0: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1: 네.
0: 마음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지, 너나 믿음생활 있으니까 너 교회 나가라, 이렇게 부담을
1: 아,
0: 전혀 안
1: 그랬구나.
0: 주셨던
1: 근데 마음속으로는 우리 며느리가 꼭
0: 많은
1: 예수님 믿고
0: 기도하셨겠지.
1: 나중에 천국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했을 건데,
0: 그래서 영민
1: 예.
0: 언니 때문에 제가
1: 예.
0: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면서
1: 그랬구나.
0: 신앙생활 이제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1: 네.
0: 열심히.
1: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 우리 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면서 고민 하다가
0: 아마
1: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0: 네 언니 고마워.
1: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까지 이렇게 또 연결 신청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3자 통화가 됐네요.
0: 네
1: 우리
0: 아이고
1: 김영민 권
0: 국정방송
1: 예
0: 최고예요.
1: 우리 김영민 권사님 권사님이시죠?
0: 네.
1: 권사님께서 우리 많이 김문희 우리 원장님께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방송 중에 전국의 청취자들이 듣는 가운데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문희야라고 하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하시죠. 예.
0: 눈물 나온다.
2: 네, 원장님.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저기 마음에 영접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원장님께서도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아멘.
1: 아유, 아멘까지 하셨어요.
0: 네.
1: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어머니처럼 저 하늘나라를 나중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려움, 고난은 계속해서 있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

0: 가지거든요. 어떤
1: 네.
0: 분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 열렸으니까, 그 마음 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그 하나님을 이번에 한번 잘 믿어보시면서 교회 가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우리 원장님,
1: 축복이에요.
0: 저 따라서 한번
1: 네.
0: 기도 한번 짧은 기도문인데 하실까요? 저 따라서,
1: 네.
0: 예.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0: 용서해 주심을
1: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1: 아멘.
0: 아이고, 원장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원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마음속에 모시는 거, 믿는 거, 영접한다고 하고, 구주가 이제 주인이거든요. 주인. 내
1: 네.
0: 삶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꼭 믿고, 길동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우리 권사님 교회가 가깝나요? 권사님?
1: 아니요, 저기 그 전에 다니시던 그 교회가 집 앞쪽에 아마 있다고 제가
0: 있어요? 원장님? 가실
1: 들었거든요.
0: 교회가 집 앞에 있습니까?
1: 네, 아주 네, 그 앞에 있습니다.
0: 코 앞에 있습니까? 오케이.
1: 네.
0: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남편도 같이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남편한테 꼭좀 얘기해 주시고요. 남편 선물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네요.
1: 어머, 안 해도 돼요.
0: 어머, 어머.
1: 우리 영민이 언니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끔
0: 그러니까.
1: 이렇게 또 통화가 됐고.
0: 영민이 언니는 우리 주얼리 아까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근데 남편분도 열어야 되거든요. 뭘로 좀열수 있을까요? 무슨 선물, 남편? 아까 그
1: 다
0: 제가 말했던 거.
1: 잊어버렸어.
0: 다 잊어버렸어요?
1: 건강식품.
0: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묵, 유산균,
1: 도토리 냉면무.
0: 도토리 좋아하시는구나.
1: 감사합니다.
0: 예, 남편한테 꼭 전해주시면서, 나 이번 주에 교회 갈 거다고, 그렇게 잘 얘기,
1: 네.
0: 도토리를 다 입에 넣어주시면서, 나 교회 간다, 이러면서 하면 뭔가 좀 반응이 있겠죠. 알겠죠? 예. 자, 우리 언니에게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1: 언니 사랑해. 내일 모레 만나.
2: 네, 예수 안에서 우리 저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1: 아멘.
0: 언니 머리 하는 날인가 보네요.
1: 네.
0: 혹시
1: 네.
0: 우리 원장님 혹시 좋아하는, 기억나는 찬양 혹시 있으세요?
1: 전혀 없어요. 무지예요.
0: 무지예요.
1: 네,
0: 아이고.
1: 열심히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있을까요?
2: 저는 그 사랑.
0: 그 사랑.
2: 네.
0: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이 찬양인가요? 네?
2: 그 사랑
0: 아, 그
2: 얼마나
0: 사랑 얼마나. 오, 그 사랑
2: 아름다운지.
0: 얼마나. 알겠습니다. 왜이 찬양 좋아하세요?
2: 그냥 그 사랑에 담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요. 느끼게
0: 네.
2: 돼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
0: 예.
2: 그래서 그 찬양 좋아하게 되는. 뭐 다른 찬양도 많이 있지만, 네.
0: 네네네.
2: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권사님이 이 사랑을 먼저 느끼셨는데요. 이
2: 네.
0: 사랑 우리 원장님께 앞으로 좀잘좀 전해 주십시오.
2: 네, 알겠습니다.
0: 예, 두분 감사합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단골 그 미용실 원장님을 이렇게 전도 요청해서 꼭 교회 갈 것 같죠? 갈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미용실 원장님 중에서 이렇게 방송을 새끼라를 틀어놓고 고객들에게 방학이나 무교라고 보내라고 해서 계속 전화 연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김문희 원장님도 꼭 그런 전도하는 원장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너무 귀한 그 마음 우리 주님 기뻐하시리라고 보아요. 축하해요. 자, 와, 그 사랑 얼마나 너무 좋다고.

원주에서도, 강원도 원주에서도 9850번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또 전도 요청이 있네요. 이번에는 아빠가 딸을 인도하고 싶다고 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줬습니다. 딸

0: 자, 신호가 가고 있어요.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보영님 되시죠?
1: 네네.
0: 예,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0: 아버님께서 우리 네. 따님에게 극동방송에서 전화 올까라고 얘기했죠?
1: 네네.
0: 그렇죠?
1: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시죠?
0: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고 일단 전화.
1: 예, 지난주부터 계속 뭘
0: 그러니까
1: 전화 얘기를 하시던데.
0: 그냥 전화 오면 네. 받으라고 그랬구나.
1: 네네네.
0: 아빠가 극동방송을 네. 자주 듣는 분인데 극동방송에 네. 딸의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당첨이 네네. 돼서
1: 네네.
0: 선정을 한 거죠. 그리고 선물을 드리려고 거예요? 선물을 아. 드리려고 딸한테 네네. 전화를 한 거예요.
1: 아, 네. 네네.
0: 신은복 말씀하세요. 아버님
1: 네.
0: 맞죠?
1: 네, 맞아요. 네, 들었어요. 네.
0: 아버님이 딸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1: 아, 네. 어.
0: 아버님은 극동방송 잘 듣고 계시는데 우리 따님은 극동방송 아세요?
1: 아 근데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좀 어떻게 통화가 아. 길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0: 그러면 되나요? 정차했으면 좋겠는데
1: 정차. 아 그러면 예. 제가 예. 지금 이동 중인데 아, 잠깐만 잠시만요
0: 잠시 뒤에 전화를 할까요? 아니면 좀 제 기다릴까요?
1: 4시 이후에 전화
0: 어휴 4시는 안 되는데
1: 아 그래요?
0: 예.
1: 아 그러면 지금은 제가
0: 생방송이거든 사실 제가 지금 생방송이
1: 아,
0: 4시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네네. 좀 기다릴게요. 어떻게 옆에 갓길 좀 세울 수 있어요?
1: 아니 지금 약속 때문에 빨리 가야 돼서
0: 그럼 오늘은 안 되나요? 아 지금은 안 돼요?
1: 네
0: 아빠가
1: 네네.
0: 어렵게 어렵게
1: 신호 대기 중이어가지고
0: 아빠가 어렵게 어렵게 신청해가지고
1: 짧으면 될 것 같아요. 짧으면
0: 아
1: 네, 신호 대기 중.
0: 막 짧을 순 없어요. 짧을 순 없어요.
1: 아, 자, 그러면 다음에
0: 아빠
1: 다음 기회에 할게요.
0: 아빠 듣고 있어요?
2: 예, 예, 예.
0: 지금 다 듣고 계시죠? 딸이 지금 오늘 상황이 지금 길게 통화가 안 된다는데요.
2: 아, 그렇습니까?
0: 네.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좀 이따가
1: 다음에
0: 한 5분 뒤에 5분 뒤에도 안 돼요?
1: 5분 뒤에요?
0: 예.
1: 네, 네. 5분 뒤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0: 안 돼요. 아.
1: 네, 지금 신호 대기 중이라서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네,
0: 아니 신호 끝나고 저쪽으로 이렇게 그 갓길을 잠깐 세우시면 안 될까?
1: 아니 지금
0: 약속 가야 되는구나.
1: 태어나 드리는
0: 아 알겠습니다. 아버님
2: 예예 예.
0: 오늘 안 되고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쉽네요.
2: 예 알았습니다.
0: 예예예 예, 예. 그래요. 아, 예. 다음에 꼭 한번 또 잡아보시죠. 예.
2: 예 피디님 수고하셨습니다.
0: 아, 딸에게 그래도 한마디 딸에도 한마디.
2: 어 보영아
1: 네네.
2: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천국에 갈 때 같이 가고 싶은데 그렇게 자꾸 미루면 같이 못 가겠다. 자, 수고해라.
1: 네, 들어가세요.
0: 그래요. 자, 아유 네. 짧고 굵게 사랑의 마음을 또 전해주셨네요. 안전운전 하시고 또 네. 전화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들어가세요.
0: 네, 네. 네. 아이고, 예. 아쉽지만, 다음에, 분녀는 다음에 통화를, 아, 해야겠네요. 아버님이 지금 보니까 딸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지 않아가지고, 잠깐이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됐네요. 아,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잘 한번 또 통화를 해봐서, 우리 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반가운 문자가 있어요. 반가운 문자들이 있어서 제가 이 문자를 한번 봐야겠는데 15년 방학을 끝내고 3주째 예배를 드렸다 이런 문자가 있거든요. 이런 문자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0: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분이 방학을 끝내고 계약을 했는지. 끝번호 8224번님. 8224번님. 예. 여보세요?
1: 감사합니다.
0: 지금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1: 네, 50m만 가면은.
0: 예.
1: 넓은 데가 있어서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0: 30m만 가면?
1: 네.
0: 기다릴게요.
1: 네.
0: 천천히, 천천히.
1: 너무 반갑습니다.
0: 네네.
1: 네, 극동방송. 네, 3주 때 그때 통화해가지고, 차를 세웠습니다.
0: 자, 했어요?
1: 네.
0: 오, 자, 세우셨어요. 자.
1: 네.
0: 지난 그,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네. 7월 7일에 저하고 네. 통화가 됐네요.
1: 네.
0: 그쵸? 7월 7일, 네. 지금 광주에 있죠, 광주.
1: 네, 광주인데 오늘 네. 부산을 갔다 오는 중입니다.
0: 부산에 갔다 오시는, 광주로 가시는 네. 중이세요.
1: 네.
0: 그때 15년 방학이었군요.
1: 네.
0: 그러면은 7월 7일이면은 지금 그때 통화되고 나서 바로 예배를 드렸군요.
1: 네.
0: 와. 아우.
1: 그리고 30대에
0: 네네.
1: 한 6, 7년 교회 다녔고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0: 네네.
1: 뭐 그런데 믿음이 항상 예수님 교회 가고 싶어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갔는데
0: 네네.
1: 봉동으로 갔는데 너무 30년 만에 32, 33년 만에 갔는데 반가워서 모든 성도들이
0: 네네.
1: 내가 가니까 예배 20분 전에 갔는데
0: 예.
1: 너무 반가워서 막 다 악수했는데
0: 네.
1: 목사님 예배 보기 전에
0: 예.
1: 너무 반가워서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그랬습니다. 괜찮합니다. 그랬는데 마음 내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튼 부산에서 몇 살 더 먹은 장로님들이
0: 네.
1: 늦은 것이 빠르다고 해서 또 위로가 되고
0: 네네.
1: 극동방송 새끼라를 들어서
0: 네네.
1: 다시 깨이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서 항상 은혜 받고 운전하고
0: 예. 예.
1: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 아멘. 아이고 감사하네요. 네. 그 원래 6년 다녔던 그 교회로 갔어요?
1: 네. 본교회로 갔습니다.
0: 본교회로? 네. 아까 15년 방학이 아니라 30년이요?
1: 30년 이제 그 드물게 가끔 시내에서 은혜 교회도 가고
0: 아.
1: 또, 예, 또 우리 예수님이 또 예. 인도하면 하고 우리 또 믿음의 형제들이 또 인도하면
0: 예,
1: 하고
0: 그런데 예, 예.
1: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0: 예,
1: 복을
0: 예.
1: 많이 줘가지고
0: 예.
1: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0: 아이고 그렇구나. 거의 네. 드문드문 간 것까지 포함하면 30년 만에 간 거군요.
1: 그러죠. 번개는 30년 만에.
0: 야, 30년 만에 제대로 이번에 예배를 3주째 드렸더니 첫 번째 네. 예배가 어땠나요? 첫날 예배가.
1: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말도 할 수도 없고 여기저기 가도 그냥 감사하고 또
0: 야.
1: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것이 다 인정하고
0: 네네.
1: 또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은
0: 예.
1: 행동도 옮겼습니다.
0: 그렇구나. 아니 네. 보니까는 그때 8224번님 같은 경우는
1: 네.
0: 그때 저하고 전화 연결되고 나서 방송 끝나고 저하고 다시 통화를 했는데
1: 네.
0: 전파 선교사 가입하고 싶다고 바로 교회도 가기 전부터 그렇죠?
1: 네.
0: 예?
1: 네.
0: 교회 가기 전부터 일단 전화 끊고 나서 바로 나 전파 선교사 가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입하셨잖아요.
1: 네.
0: 제가 그때 못 여쭤봤던 것 같은데
1: 네.
0: 일단 전화 연결하고 나 교회 가겠다 했는데 바로 거기서 또 전파 선교사를 가입할 마음은 어떻게 드신 거예요?
1: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0: 생계를 네.
1: 들으면서
0: 예.
1: 이렇게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0: 예.
1: 게임 많이 깨이고 새롭게 변화된 것보다 더욱 감동받아서 이건 감동받은 것 예수님이
0: 예.
1: 나를 사랑하고 항상 인도하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으나
0: 예.
1: 교회로 가며 예배 드리면서 행동하는 것이
0: 네.
1: 예수님이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항상 그렇게 기도도 하고 또 잠이 올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면 은혜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끼를 들으면서
0: 네네.
1: 완전히 깨졌습니다.
0: 감사해서 그러니까 감사해서 전파선교사 헌금을 네. 드려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군요.

0: 예, 항상 저는 감사합니다.
1: 와, 이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신 거예요?
0: 금융금은 들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1: 그랬군요.
0: 네, 채널이 잡히면 들었습니다. 오늘도.
1: 예.
0: 찾고 싶었는데 채널이 잡혔습니다.
1: 이제 그 채널 계속 이제 잡아놓고 계속 들으시면 되겠네요.
0: 예, 사랑합니다.
1: 네네네.
0: 사랑합니다.
1: 아이고. 참, 이 시간에 저랑 감사에게도 또 드리시

0: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습니다.
0: 사랑합니다.
1: 아유, 우리 8245님 커피랑 받으셨죠?
0: 네, 잘 먹고 있었습니다.
1: 커피 좋아하신다고 해가지고 드립 커피랑 네. 더치 커피랑 드렸는데.
0: 예, 운전하니까 예. 차가지고.
1: 예.
0: 이렇게 다닙니다.
1: 예. 자, 이제 우리 방학 끝내고 개학하셨으니까.
0: 네.
1: 축하의 꽃바구니도 전해드릴게요.
0: 아.
1: 알겠죠?
0: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 주위에 많은 분들 이제 또 우리 8245님처럼 많이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극동 방송 알려주시고.
0: 네, 후배들 또.
1: 예.
0: 항상 전파합니다. 책임은 우리 예수님이.
1: 예.
0: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1: 예.
0: 그 이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1: 예.
0: 내 입술로 증거는 해야 되겠다고 항상
1: 예.
0: 합니다.
1: 예,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8245님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 어떤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들으면서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
0: 나의 삶이 사과하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합니다.
1: 나에게 다가도록?
0: 예.
1: 왜 그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세요?
0: 젊었을 때 이제 15살 때 돈 벌고 집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술담배도 안 먹고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1: 네네.
0: 27살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1: 네네.
0: 그냥 은혜도 받고 그래서 항상 힘들고 좀 힘들면은 그냥 찬양하면은
1: 네네.
0: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고도 났는데 살려주시고
1: 네네.
0: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고
1: 네네.
0: 항상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나는 오직 감사했습니다.
1: 네네. 야.
0: 속으로도요 항상 네. 보여줬습니다.
1: 아,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딱 긍정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아유 그렇구나.
0: 그렇게 예수님이 예. 나를 사랑해 예. 주셨습니다.
1: 예. 우리 8245님 계약하신 네. 거 방학 끝낸 거 정말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를 저희가
0: 네 감사합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로 특히 좋은 소리를
1: 예.
0: 누구한테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1: 예.
0: 선배님한테
1: 예.
0: 그 은혜 받을 때 27살 때 이제 형님 되신 분들이 예수쟁아 그럴 때가 그 소리가 난 제일 행복하고 좋다고 인정했습니다.
1: 아, 그랬구나.
0: 예.
1: 앞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청취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0: 사랑합니다.
1: 예 귀한 문자 주셔서 소식 네. 들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자 귀한 열매 소식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는 중에 교회 소개를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 6년 방학 끝내고 어제 첫 예배 드렸다는 0092번님도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보물 퀴즈 시간이거든요. 더 많은 또 영혼들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새끼라 기대해 주시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전해드리면서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 2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거느리고 있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창조주 사역에 있어서 함께하는 그 역사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해서 깨달아서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창조자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하고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누가? 신학자들이 착각하고 있어.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조명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 하나님 하는 건 지혜와 하나님께서 영을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 우리 신학자들이요 많이 변화를 왔어.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변화가 왔어. 아, 변화가 왔어. 세계적으로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말 들어볼 수 있어? 못 들어. 왜? 자기가 학문으로서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총신대 나오고 칼빈대학교 가고 위스터민스터 신학교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훌러 신학교 나오고 프리대학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할 때 이것이 19년 되니까 2년 전부터 조금씩 감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0: 여러분, 인간의 학문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줄 때, 하나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귀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새김질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학문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고, 왜 학문이 중요하잖아요. 배워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천문화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신학을 배우는 것도 참 유익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우상화가 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위에다 놓으니까, 하나님 말씀의 학문이 도구가 돼야 돼. 받쳐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쳐줘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 말을 받쳐주는 거야. 누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학문적인 노력 자체가 구원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도, 아무리 위대한 목사라도 그 사람 믿음은 구원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7월 2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흐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요즘 SNS를 보면 과일 찹쌀떡이 큰 화제입니다. 하루에 판매하는 수량이 한정돼 있어서 문을 열기 전부터 긴 줄이 생기고 또 몇 시간씩이나 기다려야 겨우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꼭 먹어보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기꺼이 나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도 그 찹쌀떡만한 그만한 감절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가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린 찬양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팀룩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0742님

주님과 함께 고피디님과 함께 믿음으로 고고 남편과 감자탕 먹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와 가장 먼저 이렇게 앱을 통해서 남겨주셨는데요. 남편과 감자탕 드시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장 출출하실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간식 먹기 좋은 시간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드시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5093님 믿음 남겨주셨고요. 0710님은요.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고고 함께하며 은혜로운 찬양을 누리며 함께해요. 믿음 하트하트 두 개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잠깐 나갔다만 와도 땀이 정말 줄줄 흐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 가장 최우선으로 지키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9507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인사 남겨주셨고요. 3874님은요. 저 조금 전 간식으로 삶아온 고구마 먹었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아 정말 최고의 간식 중 하나죠. 고구마 달달한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8530님은요. 무더운 날씨에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응원 연락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9671님은요. 믿음의 큰 자부 생일을 축하하며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를 만드느라 내내 바빴습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지켜가고 두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자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이고 자부 자랑이 너무 길었네요. 근데 자랑하고 싶어서요. 응원하는 것도 잊을 뻔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네. 믿음으로 키워가는 자부.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생일상을 직접 차려주시면 또 얼마나 그 자랑스러운 마음이 고스란히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그런 자랑은 길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할 일들은 여러분들 마음껏 자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꼭 건강 잘 챙기시고요. 늘 응원과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0688님 할렐루야 의정부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의정부에서도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오늘 시원한 찬양으로 함께 무더위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와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3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신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서머 스페셜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 오늘은요. 찬양 속 단서를 따라서 미션을 해결하며 함께하는 찬양 방탈출 찬양 퀴즈 시간입니다. 익숙한 찬양 속에 담긴 은혜와 그 말씀을 하나씩 같이 발견해 나가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좋은 이웃의 찬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 한 곡 올려드린 후에 찬양 방탈출로 돌아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 사냥 속 단서를 하나씩 모아서 방을 탈출하고 찬양의 은혜로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정답 맞히시는 분들 가운데는 화장품 김두부각 선물 세트 등 추첨을 통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찬양 방탈출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규칙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나의 방이 준비됩니다. 방 안에는 세 개의 단서가 숨겨져 있는데요. 각 단서에 숨어있는 단어의 가장 앞글자가 중요합니다. 세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읽으면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데 그 단어가 오늘의 최종 정답이 됩니다. 최종 단어를 완성하면 방을 최종적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각 찬양 힌트, 찬양 단서마다 문제, 힌트가 주어지고요. 여러분은 문자와 앱으로 정답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 방탈출 지난주 정답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찬양 단서가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세 번째 찬양 단서가 해같이 빛나리여서 이 최종 정답이 각 앞글자를 딴 축복해 였습니다. 오늘 찬양 방탈출 방은요. 구원의 방입니다. 구원의 방,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여러분 구원의 방 탈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찬양 문제 드립니다. 첫 번째 찬양 문제입니다. 찬송가 542장인데요. 살다 보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죠. 많은 성도들이 그런 순간마다 함께 불러온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직 하나. 우리의 가장 든든한 의지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담은 찬양인데요.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찬양 제목 아시는 분들은 가장 앞글자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크록스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 크룩스 음성으로 함께 찬송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보너스 찬양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찬송가 521장도 앞글자가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찬송가 521장 이 찬양은요, 주님만 따라가면 생명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소망과 확신을 전해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521장 첫 찬양으로 함께 하신 곡과 이 찬양의 제목 앞글자가 똑같습니다. 이 찬송 제목 아시는 분들 단문 이 찬송 제목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믿음으로 곧 찬양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742님, 음치 남편이 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에 함께 부르네요. 싫지는 않네요. 라고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굉장히 쿨한 문자가 왔습니다. 굉장하게 시크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음치 남편이 찬양 함께 따라 부르는데 싫지는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찬양 방탈출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따라 부르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찬양 힌트, 제가 보너스 찬양까지 두 찬양을 함께 띄워드리고 돌아왔는데요. 정답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선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 가장 앞글자는 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답은 나중에 최종 정답의 힌트로 쓰이니까요. 여러분 답을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잘 조합하셔서 최종 정답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구, 별별입니다. 바로 다음 단서로 갈까요? 다음 단서입니다. 찬송가 429장인데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이 찬송가 429장은 그런 순간일수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하나씩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부분인데요. 이 찬송은 없는 걸 바라보기보다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낙심은 감사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뀐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429장 올려드리고 돌아올 텐데요. 이 찬양 제목 아시는 분들 가장 앞글자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는 동안 두 번째 찬양 단서 정답 문자와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오벳의 음성으로 찬송가 429장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찬양 제목들 여러분들 오늘 찬송가 특집 찬송가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0720님 고피디님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드려요 라고 감사 인사도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찬송가 429장 바로 정답 발표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였죠. 정답은 새입니다. 벌써 두 번째 단서까지 모두 파헤쳐봤는데요. 세 번째 찬양 문제까지 푸셔야 최종 정답을 알아내고 또 이 방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 세, 별입니다. 마지막 단서, 마지막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문제는 힌트 찬양이 두 개가 나갑니다. 첫 번째 힌트 찬양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힌트는요. 찬송가 49장입니다. 이 찬송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 또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얻는 게 가장 귀하다는 고백인데요. 영어로는 I'd rather have Jesus. 제가 좋아하는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읽어드리면 너무 다 답을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입니다. 너무 짧나요? 네, 이 구절이 들어간 찬송 어떤 찬송가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9장입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찬송가 49장 함께 묵상하고 돌아옵니다. 찬송 제목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찬송가 49장 조소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는데요. 찬송가는 대부분 제목과 첫 구절이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첫 가사만 들으셔도 정답을 바로바로 아시고 보내신 것 같은데요. 찬송가 힌트 하나 더 나갑니다. 찬송가 546장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찬송인데요. 찬송가 546장은 우리를 다시 굳게 세워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심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구절인데요. 이 찬송이 정말 세상의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마지막 찬송 힌트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나온 단서들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현재까지는 구세 별입니다. 마지막 단서의 정답 앞글자까지 조합해서 최종 정답을 완성하면 되는데요. 마지막 단서는 무엇일지 아시는 분들은 최종 정답 함께 추리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들어오셔서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을 얻고 찬양 방탈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마지막 찬양 힌트는요,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서 정답은 주입니다.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최종 정답을 추리해 볼까요? 첫 번째 단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구. 두 번째 단서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 세 번째 단서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그래서 오늘의 최종 정답은 구세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을 여는 마지막 열쇠도, 또 구원의 방을 탈출하게 하는 정답도 오직 한 분, 구세주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만난 구세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혹시 마음이 지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다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구세주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갈지,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갈지, 계산이 끝난 뒤에 움직일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먼저 발을 내딛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고,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 결과를 다 알고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디딘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생각해보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바로 그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순간, 크고 작은 선택마다 믿음으로라는 이 말씀이 함께 하기를 바래요.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도 출발합니다.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 찬양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병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마음을 붙드는 것, 자녀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 당장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 상대방은 바뀌지 않는데 내가 먼저 화를 내려놓고 말을 건네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요. 다 믿음의 선택 아닐까요? 세상은 눈에 보여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는 길, 바로 믿음의 길이죠. 오늘 우리 앞에도 당장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네, 사랑의 교회 소년부 성가대 곡으로 나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또 앞서 쉐키나 찬양단의 춤 있는 사람 일어나 힘찬 찬송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힘찬 라디오 들으면 힘을 얻고 있다고 8142번님 주셨어요. 요즘 회사 일도 많고 마음도 분주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해요. 아멘. 우리의 계산은 정말 우리 수준이죠. 네, 우리 수준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수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 가보기를 소망합니다. 2638번님이요. 남편이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자꾸 걱정이 앞서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네, 얼마 전에 또 어떤 분께 연락을 받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피해갈 수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 그 자체도 또 믿음의 한 걸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어려우신 분들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9305번님 손님이 뜸하면 걱정부터 앞섰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하루를 잘 보내보겠다고 장사하시는 모든 사장님들도 힘내세요 주셨어요. 그래요.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주간이죠. 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힘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기를 미리 승리 네 미리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번 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5289번님 여러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구하고 싶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한 주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아멘 아멘. 멋집니다. 네,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죠. 또 나의 계획과 상황 형편에 맞는 선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기도로 묻고 결정하겠다는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믿음의 선택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저도 축복해요. 우리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조수아의 찬양이었고요. 또 앞서 손경민의 믿음으로 살겠네.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믿음은 거창한 일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따라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는 믿음으로, 걱정보다 기도로, 또 계산보다 순종으로 걸어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덕분에 더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해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달랐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만났던 사람 가운데 이 사람 참 무서웠다 하는 사람. 아마 네, 무섭게 생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힘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나보다 덩치가 큰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났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참 무서운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힌 것도 문제인데요. 더 문제는 그 일에 매우 열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첫째는 말이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되고요. 그리고 설득도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독불장군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 안에서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무서울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읽은 책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읽은 책이 진리인 줄 압니다. 사실 여러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습니다. 그저 한 권만 읽고 그래 이 책이 맞아 다른 것들은 읽어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참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사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로마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유대왕 아그리빠 2세 그리고 그의 아내 버니게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어겼다며 그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리에서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임을 그는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 그가 유대 문화에, 유대의 관습에 매우 해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상세하게 자신의 처한 상황과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그 신념에 따라 유대교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며 다른 유대교인들이 그 종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유대교를 떠난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이 일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었고 스스로가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임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심히 격분하여 이 일들을 진행했었다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단순히 자신이 어둠에 무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라는 그 탈을 쓴 폭력을 일삼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만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 교만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넘어 다메섹에까지 그리스도인을 잡아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열심이 정점에 달했을 때 그의 이 광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메섹에서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한 사람이 변화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도 각자가 걸어가고 있는 그 다메섹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가 스스로 말하는 내가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보면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회당에서 형벌하여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까지 달려나가서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그는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심히 격분하여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여기서 격분하다 이 말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엠마이 노메노스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미치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이 일에 미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기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영적으로는요. 그는 이성을 잃어버린 광인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찬성했었고 많은 믿는 자들을 형벌하는 일에 앞장섰으며 강제로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기 위해 온갖 일들을 서슴치 않았던 것입니다.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었고 그 모든 일들이 다 미친 짓이었음을 그는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진리와 분리될 때에는 그것은 곧 독선이 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일이 바로 미친 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진리가 없이 행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겠습니까? 열심이 있고 그 일은 진리에 따라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명목하에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바로 이 광기를 내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이렇습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과 그의 일행을 둘러 비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오의 태양 얼마나 뜨겁습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정오에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다들 실내로 들어가고 다들 쉬고 에어컨 아래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중동의 이 날씨 너무나도 뜨겁고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정오가 되면 다들 일을 멈추고 쉽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정오에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일의 열심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모두가 쉴 때, 모두가 못한다라고 손을 들고 있을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바로 그에게 잘못된 빛을 쫓아 광기를 내뿜고 있는 바로 그에게 더 강한 진리의 빛을 비추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그는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습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빛 앞에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또한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가시체 비유입니다. 가시체는 농부가 소를 몰 때

찔리게 될 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울에게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너의 삶이, 지금 너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가시채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가시채로 찌르고 있는데 너는 그것이 싫다고 뒷발질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렇게 저항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생을 그는 스스로 자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인생, 그 인생은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내 고집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시채를 차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픔만 더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어리석은 고생을 멈추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고집센 황소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집센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임을 인정할 때에야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며 두 손 들고 나아가야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을 굴복시킨 바로 그 하나님의 가시채, 그것이 오늘 우리를 찌르고 있다면 우리는 뒷발질을 멈추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빛 가운데에서 묻습니다. 사울은 빛 가운데서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돌아온 대답은요, 사울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는 두 가지 거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사회 내에서 종교운동을 일으켰고 그 운동이 실패한 나머지 그는 십자가에 죽임당한 실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무엇이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이 박해하는 그 고난받는 신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왜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나의 제자들을, 나의 성도들을, 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주의 몸인 그 교회가 곧 나이고 주의 백성들이 곧 나이며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 나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 그것은 곧 예수님의 눈물이고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그것은 곧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눈물이고 예수님의 고통인데 당신이 아프든 말든 내가 아픈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곧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바울은요, 깨어집니다. 그 말씀 앞에 그는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해왔던 이스라엘의 소망이자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거는 증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상황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인생은 180도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그 빛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행했던 죄악을 보게 되었고 동시에 자신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는 심판의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그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진리 없이 그저 나의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사람들의 그 열심을 따라 행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열심이 어디로부터 발생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그저 나의 열정에 따른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은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왜 자신의 지난 과거를 이렇게 들추어내어 간증을 하고 있을까요? 이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할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격분, 그 잘못된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시채를 찌르실 때 그 고통의 걸음을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0: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문교회 지난주일 예배실황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862-1445 서문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以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 위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도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이때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현입니다. 'If any man will do his will, he shall know.'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깨닫는 길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열립니다. 어떤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 순종하지 않으려는 뭔가가 내 안에 남아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당장 시험에 놓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합니다. 또 우리는 불순종하면서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느냐고 의아해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속일 수 없기에 회피가 아닌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삶의 정답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순종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27일 월요일, 이 다짐으로 오늘 저녁 열어볼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리스너즈의 화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아멘.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다. 어떤 일이 이상하게 괴롭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건 분명 순종하고 싶지 않은 뭔가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보는 괜히 마음 뜨끔한 저녁입니다. 늘 순종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 한순간도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회피가 아닌 도망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늘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하는 우리 오늘의 이 저녁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정답지를 제시하고 있죠. 하지만 늘 우리는 애써 그 정답지를 모른 척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그 복음, 우리의 삶의 정답지 순종, 그 순종과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세상에. 7월의 마지막 월요일, 변함없이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딱 두 글자만 외쳐주시면 됩니다. 뭐였죠? 아멘.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아멘에 담아 여러분 출석 체크해 주시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모든 분들께 세 가지 선물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오프닝 공유해드리고요, 김수빈 작가님의 말씀엽서 공유해드리고요.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치킨데이. 통닭 두 마리가 갑니다. 두 마리가 진짜 갑니다. 네, 가마치 통닭에서 드리는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오늘 출석 체크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는 동안 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프롬갓의 찬양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그리고 어노인팅의 예수 따라가며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같이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의 김정성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운 여름 즐거운 일도 있으실 테고 또 힘든 일도 있으실 테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찬양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은혜의 바다에 풍덩 뛰어드시는 시원한 이번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바람을 한번 따라갔는데 왜 또 따라가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순간 계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반가운 목소리 우리 김정성 목사님의 음성으로 또 전해드렸습니다. 세 곡의 찬양 들려드렸어요. 시와 그림의 바람을 따라서, 어노인팅의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프롬갓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아, 왠지 야만을 외쳐야 할 것 같은 레게 리듬에 맞춘 흥겨운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6시 24분 지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월요일 순서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프닝과 또 말씀 엽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오늘의 은혜의 오프닝 오스왈드 챔버스의 My Utmost for Hi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손글씨 캘리그래피 말씀 엽서 오늘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꼭 받아가시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치킨데이. 두 마리 통닭의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선물 꼭 받아가세요. 샵 1069번으로 아멘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엽서는 행저질라 썸머 스페셜에만 있는 이 말씀 퀴즈의 정답지라는 것. 우리가 오늘 오프닝에서 인생의 삶의 정답지 얘기를 했는데, 말씀 엽서는 이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의 정답지입니다. 여러분, 늘 오픈북인 이 말씀 퀴즈 여러분 받아가시고 또 정답 맞추시고 가족들과 우리 셀럽들과 함께 맛있는 치킨도 드세요. 갑니다. 두 마리가 정말 갑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 들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새 찬송가 429장 아이빙 미니스트의 찬양이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홀리 조이 워십,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썸머 스페셜 말씀 퀴즈. 치킨이 갑니다. 두 마리가 갑니다. 두 마리 치킨 받으실 수 있는 기회. 오늘도 성경 퀴즈 풀고 선물도 받아가십시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또 문제 풀어볼 텐데요. 오픈북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 아직이시라면 빨리 받아보시고 문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면 먼저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것 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아, 무엇을 먼저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이해하려, 2번 행하려,

3번 변론하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1번 이해하려, 2번 행하려, 3번 변론하려. 정답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내주시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

0: 한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비엔에스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오늘도 뭐 사실상 찬양으로 답을 제가 또 드렸습니다. 오픈북이기도 하고 또 찬양으로 힌트도 드리고 네 오답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정답 발표하고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행하려 였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찬양도 가서 행하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리라. 그래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행함, 순종이 먼저라는 오늘 오프닝 우리 함께 나누었던 묵상 기억하시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는 것, 순종을 선택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치킨의 은혜를 누리실 맛있는 치킨 받으실 분들은 제가 다섯 분 추첨을 했는데요.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 접속하셔서 성함 연락처 주소 남겨주시면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고 우리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순종하면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죠.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하노이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 제작 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 교회 김은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에 잠깐 소개했지만 그 위에 표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했다가 우리도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반역했다가 250명이 그냥 땅이 꺼져가지고 그대로 순식간에 매몰당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픈 조상들의 그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이라고 하면 다 저것들 옛날에 너희 조상들이 모세에게 반역했지 그런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자손들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상들은 잘 못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이 특히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노래를 잘한 겁니다. 음악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쓴 시들 지금도 우리 찬송가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쓴 시를 거기다가 곡을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찬송가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들이 있으면 그 시를 수집해가지고 거기다가 곡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시편 84편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찬송을 함께 부를 수 있도록 그 시를 다듬고 찬송곡으로 만들어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고라자손들이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4편도 일부 주석가들에 의하면 다윗이 쓴 시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양이 이 글의 흐름이 문맥이 비슷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또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내가 쇠약해지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와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해서 다윗이 쓴 시를 고라자손이 곡을 붙였다라고도 하지만 성경에 다윗이 썼다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라자손의 시라고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제 그 시를 써서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고라자손들은 자신이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 찬양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보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1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전 오늘 이 시편 84편은 표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성전 사모곡이라 이렇게 우리가 별칭을 붙였습니다.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모곡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 출입을 할 때 성전들에서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에 있다 하오니 우리를 살피소서.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합창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들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이 찬양이 곡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찬양이 제사장들의 주제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들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지금 주의 전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 왔습니다. 우리를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살펴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찬양을 열납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절에 나올 때마다 교회 나오실 때마다 이 예배식당에 나오실 때마다 내가 주의 전에 있사오니 나를 살펴주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표현은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이 감탄사를 잘 이 감탄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어떤 대상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감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보면 내가 진짜 감탄할 만큼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 감탄을 마다하지 않고 찬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대상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이제 뭐 미국은 뭐 골프장도 싸고 그리고 또 뭐 지천에 깔려있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교포가 미국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골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도 1년에 한 번씩 담임 목사 앞에 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 보통 한 50명 안팎으로 나오는데요. 아무튼 어느 골프 대회 때는 아침 그러니까 그 골프장에서 새벽 6시에 모이기로 되었습니다. 골프장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거기 가려면 적어도 5시에 일어나서 출발을 해야지 갈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그곳에 급하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다 와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근데 그 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신년 특세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해도 코빼기도 한 번 안 보이던 사람들이 거긴 다 왔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어떤 새벽 기도하자고 하면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골프 친다고 하면 이렇게 다 나오느냐고 제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골프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많이 둡니까? 뭐가 제일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가장 어찌 그리 좋은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즐거운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크게 좌우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일이 너무 좋은데 어찌 그리 좋을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가만 살펴보십시오.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는 놓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걸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모함의 대상을 이제부터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야 사는 겁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우리도 더 행복하게 사는 잘 사는 겁니다. 특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쇠약하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성전에 제대로 못 가서 병이 났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만 있어도 좋습니다. 언젠가 한번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 그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 갔다 온 한 커플에게 야 신혼여행 갔다 와서 좋았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내 비가 왔습니다 하더라고. 아이고 신혼여행 망쳤겠네 하니까 아니요 뭐 비가 와도 좋았습니다 하더라고. 뭐 신혼여행 간 사람들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둘이 같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예수 제대로 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다면 사실 우리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동행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간절한 사모곡 같은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고라자산에게는 성전이었습니다. 이것만 잃지 않으면 나는 됩니다라고 하는 성전을 그들에게는 간절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참새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그러면서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녘 땅을 바라보던 이산 가족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쪽 군사 분계선을 훨훨 날아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그 새가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나는 못 가지만 저 새들은 마음껏 저 북녘 땅을 갈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마음껏 나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못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5년 전에 이젠 생각도 별로 안 하고 싶지만 코로나 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 나오고 싶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나올 수 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 제약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여러분 중동에는 지금도 교회 나가면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지금도 정식 교인이 되면 공무원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 약간의 그런 제약들을 경험한 적 있잖아요. 직장에서 면접할 때 교회 다닌다 하면 불이익을 받았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 같은 곳에서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서약까지 한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회 나오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제한도 없이 이렇게 마음껏 내가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나오라 나오라 하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라 오라 하는 것 누가 짜더라 여러분 오라고 막 그렇게 많이 해줍니까? 교회니까 그래도 안 나오면 챙기고 오라 하고 신방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수십 년을 한결같이 섬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땀 흘리고 겨울이면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세상에 그 어떤 곳보다도 교회에 대한 추억이 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를 사랑한 추억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억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 기억도 사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든 계시지만 무소부재하시지만 특별히 주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올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정하신 법칙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영적인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 분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극복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엉궁에 살면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왜 엉궁이 좋습니까? 뭐 엉궁보다 더 좋은 동네 많이 있겠지만 엉궁이 좋다는 건 은혜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엉궁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와서 기도

가까우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고 힘이 없을 때 다 와서 기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리기 좋고 집처럼 가까이 올 수 있는 나의 생활 반경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성도의 최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좀 멀리 있는 분들 가까운 데 가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사는 집이 자기 집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있는 집이 자기 집입니다. 성도들은 내가 은혜 받은 처소,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자매로 붙여주신 귀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나의 영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은혜로 교회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임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집임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할 만한 대상이, 특히 그런 고백을 할 교회가 없는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믿음의 귀한 선조들은 다 자기가 죽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가졌던 분들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죽도록 생명까지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만한 교회를 가졌던 분들입니다. 저는 교회 행사 사진을 많이 찍어두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자녀 교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 있을 때 한 여집사님이 열심히 이제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청소를, 교회 청소를 와서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조그만 이제 그 딸이, 한 네 살쯤 됐던 딸이 집에 가자고 엄마 옷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 순간경을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주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진이 있던 시절인데, 이 아이가, 그 딸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그 딸아이가 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면 주니까 그 딸아이가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봉사했구나 하고, 그래서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겼던 그 모습이, 그 자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떠난 자녀들도 있습니다.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돌아와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 마음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성령 안에서 전수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집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주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 이제 교회로 오는 데는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느냐 하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뭐 활짝 트인 무슨 고속도로만 이야기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성전도 시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로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입니다. 교회로 오는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솔길, 힘든 길, 다른 데는 쉽고 편안한 길로 가는데 하필 교회만 오려고 하면 그 길이 굉장히 가시밭길이 되는 겁니다. 별별 것들이 다 교회 오는 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디 놀러 가고 좋은 일, 뭐 즐거운 데 가고 이런 길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전에 나오는 길이 평생의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는 길이 훤히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그 목표로 가는 그 길이 환하게 비춰질 때 그게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막혀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길이

0: 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쪽으로 바라보지 않아서 거기에 잡초가 우거진 길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다 길을 닦으십시오. 첩경을 평탄케 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닦고 그 길을 평탄케 해서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왕이신 주님께 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는 길은, 은혜를 받는 길은 그렇게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길이 눈물 골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주의 전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이 되기도 하고 앞이 꽉 막힌 캄캄한 어둠이 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이 길이 살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감추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어디서나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받아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전이 향유냄새 가득한 교회로, 예수의 향기 가득한 교회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들이 함께 모이면 그런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곳에 오는 사람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고 주의 사랑을 나누게 되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진짜 행복과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돌봄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교회도 내가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을 함께 사랑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길 잘 걸어가시는, 그리고 늘 이 주의 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듯이 주의 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사산구 대동로에 위치한 은혜로교회 김은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13-4603번 은혜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변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 계속 변하고 있으며 또 더 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나처럼 되십시오라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해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주님을 본받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을까? 힘든 일을 겪다 보면 문득 내 삶의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묻게 되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원했던 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분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순간 불안한

하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사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죠. 기다림은 내 마음속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고 그 자리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을 새로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답게 주님의 명령인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만연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와 사랑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길이죠.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지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극복되어지는 일이 많을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이해하는 마음,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 평화를 만들려는 마음, 은혜를 좇아 살아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아름다운 생각과 언행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불심판으로 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집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날개 및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아이빅 밴드의 이 몸의 소망무행가 그리고 드림의 쉼표 함께 듣고 오셨어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집을 세우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았을 때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바울은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따라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브 투마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혜정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홀림팩트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반석 위에 그리고 칼레 콜린스의 주의 음성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앞길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고성아의 위로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 전달되길, 또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이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신 문자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유명한 작곡자이자 뛰어난 연주가인 비발디가 빈에서 연주회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인 스트라디바리오스로 연주를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연장은 더욱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객이 몰렸는데요. 비발디 멋진 연주가 시작됐고 관객들은 곧 멋진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듣는 관객들은 모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발디도 비발디지만 역시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정말 좋네. 멋진 선율이군. 그런데요, 연주를 모두 마친 비발디가 바이올린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무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쓴 바이올린은 저렴한 연습용이었습니다. 좋은 연주는 비싼 악기가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깨보고 싶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의 손에 들린 악기는 연습용이라도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의 능력으로 쓰임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전능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드릴게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제법 길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시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

또 모자라서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은 상황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자의 인생에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일이 신자의 삶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소위 번영신학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자의 삶에 있는 이런 경험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거나 버리셨다거나 저주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신자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수많은 시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겨우 몸 하나 챙겨서 도망가는 일까지 경험합니다. 그런데 일은 예수님도 바울도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귀하고 감사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고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압과 암몬의 침략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찬양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찬양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마이클 탈버의 곡으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Our God Reigns, 그리고 사랑의 깃발 높이 들고 Lift High the Banners of Love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마라나타 싱어즈의 곡으로 찬송가 만세 반석 열리니, Log of Ages, 주나의 은신처, You are my hiding place 이어서 Log of Salvation, 이렇게 세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맨 처음 들으실 곡은 CCM 그룹 Giles of Cray의 곡으로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을 편곡해서 부른 It is well in my soul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예배인 누자 로봇 게이의 음반 Victor's Crow 중에서 More Than Conquerors 그리고 Praise to the Holy One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밤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처음으로 낯선 땅 앞에 서게 됩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뒤로 물러가고 알 수 없는 길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담대함의 근거를 이렇게 덧붙이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을, 오른팔을 붙잡고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든든한 동행을 함께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파페라 트리오 히스프렌즈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Look, don't be afraid 띄워드렸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저녁 밤, 월요일 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오늘 하루도 보이지 않지만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찬양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강찬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리고 김도현이 부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찬양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아,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김도연이 불렀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강찬 목사님의 찬송가였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든든한 약속의 말씀.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셨고 내일도 함께 걸을 것이라 약속하셨음을 믿기에 오늘 이 저녁도 오늘 이 밤도 평안 가운데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리의 음성으로 들려드릴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네, 주리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그리고 히스킹덤 뮤직의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띄워드렸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 팀 로고십의 너 두려워 말라 시편 42편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시편 116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 많은데 막상 갚으려고 하면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단한 걸 바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은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브랜든 레이크의 Gratitude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자꾸 그럴듯한 걸 준비하려고 하죠. 빈손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이 들고 간 잔은 자기가 채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걸 그냥 들어올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감사도 똑같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억지로

로 짜낸 게 아니라 먼저 받았으니까 나오는 것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드릴 게 없어서 부끄러운 날에도 받은 것 하나 들고 감사합니다 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강명식의 승리, 빨간약의 하늘 소망, 먼슬리 싸움의 10편 13편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어진 노래들도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Sam Ok의 Beautiful People, 그리고 Common Gathering의 Make a Way, Michael W. Smith의 Here I Bow까지 들려드렸습니다. 3943번님께서 샬롬 내 선곡표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예, 그러시면서 야간 배송을 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좋은 곡들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야간 배송을 하면서. 제 후배도 보니까는 그런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찬양도 듣고 한다고 하는데, 예, 이분도 그러신 것 같네요. 8858번님은 자기 전에 묵상을 위해 라디오를 켭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방송을 들으신다는 얘기인데, 그 묵상을 위해서 저희 방송이 잘 쓰여지기를 또 기도하게 됩니다. 더 좋은 방송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기도하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베에서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오영훈의 양의 노래, 빈들의 복을 받기를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자비와 양선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비는 곧 인자하심, 인애로움, 또 은혜로움, 긍휼하심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도 긍휼의 감정으로 영어로 번역될 때는 사랑, 러브로 호칭되었습니다. 자비는 인애라는 단어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자비와 인애, 은혜, 또 사랑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그리고 그 사랑과 자비를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나눠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여 친절을 베푸는 마음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자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조준모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장윤영의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 두 곡 모두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자비, 인애, 또 은혜 생각하면 이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찬양이 흐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면서 야, 이 찬양을 앞으로 더 자주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게 다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신청곡을 받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테마가 있어서요.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테마가 있기 때문에 잠시 듣고 싶은 찬양은 서머 스페셜 이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양선, 이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이고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자비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양손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때마다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던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었고요. 아픈 자를 고쳐주기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사역으로 또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예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러빔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열매 자비와 양선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자비롭다. 자비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보배와 같은 단어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자비, 그 자비가 우리 마음에도 깊이 심겨지고요. 자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비를 구하면 언제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고요. 그 사랑을 본받아 나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사랑으로 품고 자비를 베풀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베스데이의 새 황금문이라는 책에는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 세 개의 좁은 문을 지난 뒤 말하라는 것인데요. 첫째, 그것은 사실인가? 둘째, 그것은 필요한 이야기인가? 셋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 문을 지나왔거든 그 말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 염려하지 말고 크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무익한 말은 심판의 대상이며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을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죠. 하늘에서 오는 지혜로 성결과 화평, 관용과 사랑으로 말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소진영의 사랑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웅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조던 스미스의 How Great Thou Art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심플리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희수일의 사랑 그 좁은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박진희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쿠스틱 찬송가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케이스 앤 크리스틴 게티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팻 분의 Jesus is Lor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내 주를 가까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지명연의 오신실 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기프티에디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딱 반대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어제 7월 27일은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전쟁이 중단된 휴전협정 체결일입니다. 남과 북, 이 민족의 비극이 3년 동안에 전쟁이 멈췄던 날,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라 잠시 전쟁을 중단합시다 라고 휴전협정을 맺은 지 올해로 벌써 73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남과 북은 서로 남남처럼 각자 삶을 살아냈고, 대한민국은 10대 이제는 7, 8대 강국으로 발돋움한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나 무기 개발에 열중하다 보니까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수많은 문제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겠지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려야 할 때가 빨리 와야 합니다. 그렇게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고 전쟁의 총성이 아니라 서로 손을 맞잡을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도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양 함께 하셨어요.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전해드렸습니다. 전쟁을 일으켜놓고도 스스로 승리자라 외치는 이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 기도의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진실을 마주하게 하시고 거짓의 역사를 걷어내게 하옵소서. 진정한 승리는 총칼이 아닌 복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평화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또 정보로 남북한 성도님들에게는 복음 통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몰래 듣고 계신 또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방송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밤 주님과 만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복음 통일을 이뤄가실 하나님을 따르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북한을 떠나 이곳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신 한 분의 신앙 간증 잠시 후에 전해드릴 거고요.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북방정문PD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 간증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만나볼 분은 탈북민 인권단체로 또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수아 대표님이십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감자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대홍단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가장 춥고 오지인 산골에서 태어난 김수아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하나님이 김수아 대표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 제가 하나님 저를 구하셨을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나 너무 좋은데 하나님 꼭 저를 붙잡아야 돼요? 조금 놀다 가면 안 돼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진짜 신의 도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한국에 못 왔습니다. 이런 걸 보고 배운 망덕이라고 하겠죠. 네, 저는 사실 북한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하는 사람들을 잡아내서 보위부에 신고하자라는 해설 방송을 했었습니다. 뭐 그게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계급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일인데요. 그런 일은 또 누구나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중요했었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배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받겠다고요. 네, 정말 제가 충성에 어영납할 수도 아니지만 마이크를 잡고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지만 이들은 해외에 가면 피가 뽑히고 살이 찢기는 마냥을 가민당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인간의 자존심은 지키고 살자. 중국에 가서 그렇게 학대를 받고 여성으로서의 정말 수치심을 느낀다는데 내가 꼭 거길 가야 되겠어? 라는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에 이게 일이 닥쳤죠. 저희 언니가 먼저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저에게 얘기도 안 하고 아닌 밤중에. 네, 정말 그 도시에서의 그 사람들은 확실히 시골보다는 많이 개화가 된 것 같아요. 뭐 한국 드라마의 영향일지 아니면 그 어떤 국경으로 통해서 그 누구의 브로커에 의해서일지. 그래서 언니가 먼저 가족과 탈북을 했는데요. 북한에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것뿐이잖아요. 뭐 이한영입니까? 북한을 팔아 넘기겠답니까? 누가의 임무를 받고 뭐 김정은이 뭐 테러하겠답니까? 저희 언니네가 다시 북송돼서 북한을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고문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살고 싶거든요. 남들처럼 사과 먹고 싶고요. 사탕 먹고 싶고 백미밥에 계란 후라이 얹어 먹고 싶은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너네 이거 가는 거 잘못됐어. 내가 뭐 나중에 너희들에게 흰쌀밥을 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 얼리고 달래도 모자랄 판에 그렇게 때려서 저희 형부가 이마가 함몰되고 턱이 떨어져 나가서 정말 나와서 얼마 못 살고. 근데 그게 또 왜 더구나 그랬던가 하면요. 가족 탈북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누군가가 한 자리 꿰차려고, 북한도 동아줄 잘 잡으면 또 권력줄 타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 멋지게 매를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발단이 됐습니다. 반항심이 됐죠. 그래서 무조건 가자. 언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8개월을 아예 완전 버텼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자존심은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그래 가다가 죽더라도, 왜냐하면요 탈북은 성공한다는 확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약을 넣고 아이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었습니다. 정말 많이 쟀죠. 3년을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다는 거요. 정말 태평양에서 거래 찾기다, 풀숲에 떨어진 바늘 찾기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정말 어떻게 눈빛을 보고 알겠습니까? 물어봐서 알겠습니까? 나를 중국에 보내주시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름아름 눈치껏 보고 탐문하고 해서 브로커를 통하게 됐고, 3년 만에 저희가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압록강이요. 사실 넓지 않습니다. 상류라서 저희가 이게 강 백두산 밑으로 넘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 백두산은 눈이 정갱이까지 옵니다. 정말 그렇게 추운 혹한의 추위에 저희가 마음을 먹고 압록강에 들어서서 강을 건넜는데요. 너무도 속상하게 거기서 중국 군인들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3일 동안 브로커를 못 찾아서 백두산을 배회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살 때 늘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죽으면 말지 뭐 다음 생에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진짜 입버릇처럼 했어요. 근데 진짜로 죽으려니까 너무도 속상한 거예요. 죽겠다 싶으니까요. 그리고 딸내미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찰나에 중국 군인들이 저희를 덮쳐서, 그래서 아이를 은폐시키고 뛴다라고 뛰었는데 아이의 발자국을 보고 저희 아이와 언니를 잡아갔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울었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울면서 다시 큰 길에 나와서 그 아이가 간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나도 북송돼서 내 딸아이와 같이 살아야지. 내가 딸을 두고 어디 가서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따라갔는데요. 새까만 중국 승용차 뭐 이런 차가 한 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적화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저희 딸을 데리고 지금 잡혀갔고요. 제가 적화를 데리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적화애하고 둘이서 이게 참 뭘까요, 여러분? 살려는 인간의 의지일까요?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그 차에. 그랬더니 차 세우고 장유리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내리더니 중국말로 뭐라 뭐라 하는데 뭐 하여간 못 알아듣지만 마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차에 태워서 어느 도시에 내려주고 저는 한국까지 오게 됐어요. 한 60일 만에. 이렇게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살자. 그리고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아이를 데려가야지. 제가 그때는 그냥 운명처럼만 생각했어요. 아,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딸을 잃어버려야 됐을까? 아, 내가 과연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국 어디든 괜찮으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딸 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도움으로 간 것이 바로 연길에 있는 지하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들어갔는데요. 저는 교회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하교회. 정말 땅속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네, 정말 그 후레쉬기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막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왜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지하에서 음모를 꾸미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만 하고 갔는데 그냥 아파트인 거예요. 네, 아파트에서 그 선교사분이 되게 예쁘게 생겼었어요. 여성분 두 분이 그렇게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왔냐, 언제 넘어왔냐 얘기를 하다가 딸을 잃은 엄마가 어떻겠어요. 그냥 물이 한강, 눈물이 그냥 한강물인 거예요.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냥 울면서 딸을 잃어버렸다. 백두산에서. 그리고 나만 살아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나의 손을 잡고, 우리 그 몇 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어신 선배님들 그분들 다 오라고 하고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불러주시면서 수아 씨가 살아서 여기 온 것은 하느님의 역사라고, 하느님이 뜻일 거라고, 꼭 살아서 하느님 따라 묵묵히 걸어서 한국까지 가고 딸과 만나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저희 순서가 돼서 버스를 타고 오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오는 그날이 11월 7일이었는데 저희 딸아이 생일이었습니다. 딸아이 생일날 밥 한 그릇 못 해주고 생사도 모르고 한국으로 또 나오려니 정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그분이 또 저희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배워줬어요. 가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걸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이 노래만 불러라. 내일은 난 몰라요. 다 아시죠, 우리 여러분? 정말 버스에 앉아서도요, 두 손 꼭 잡고, 정말 중국 경찰들이 올라와서 막 검열할 때도요, 저는 진짜 내일은 모른다, 저는 그냥 하느님에게 제 운명을 맡겼다라고 하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참 인간이 못됐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느님밖에 없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조금 놀다 갈게요 라고 하고, 참 이래도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있더라.

0: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막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 좀 걸렸었어요. 한국에 연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왔는지가 좀 되게 조금 애매했거든요. 그 기간에 저희 딸내미가 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겠죠, 그죠? 네,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이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딸이 어려운다는 것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국정원 조사기관에서 지금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가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내려왔는데요. 저기서 줄을 서서 새로 들어온 애들이 이렇게 자 걸어오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딸내미가 저를 먼저 알아보고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는. 와, 꿈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 진짜 저희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매개체, 대한민국이라는 바다가 있어서 저희 탈북민들이 정말 중국에서, 몽골에서, 베트남에서 다 찾아와서 온 가족이 여기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정말 예전에 뭐 평양도 그랬지만 여기 서울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네, 정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신의가 깊으신 분들이 계시는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성장해서 또 저희가 잘 사는 이런 날이 왔다라고, 네, 생각이 돼서 너무 짠한 것 같습니다. 저희 탈북 너무 잘했죠? 네, 북한에 있는 저희 친구들, 그들 보고는 죽을 때까지 붉은기 지키자고 소리 지르고 저가 먼저 왔지만, 그들이 저의 이 마이크를 잡고 정말 저희 진심을 듣는다면은, 네, 그들도 언제든지 저를 따라서,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네, 북한에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 그들과 함께, 네, 앞장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으면서 사실 북한에 선교하신다고 성경책 들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저 마음속으로는 참 이상한 분들이라고 봤거든요. 북한에, 아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시 뭐 쇠기 있어 들어가냐? 그냥 박으면 들어가지. 그래도 너무 무모하신 거 아니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북한이 어떤 땅인데 여기에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오시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사명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네, 정말 저 북한에 닿아서, 북한 동포여 조금만 기다려줘라. 네, 우리가 꼭 갈 것이다 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하나님께서 김수아 대표님을 향해서 어떤 꿈을 갖고 계실까요? 또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김수아 대표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탈북민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신 또 베푸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만나신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품어 주시면 좋겠네요. 탈북민 신앙가족,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헌신해오고 섬겼던 이 열매들의 간증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분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모든 군사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60개국에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일부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미 조선 협력의 성과를 협약이 아닌 실제 건조한 선박 숫자로 평가하겠다며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서울대와 엔비디아가 아시아 최초의 피지컬 인공지능 공동연구거점 구축을 추진합니다. 조선일보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육성한 드론 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성공하며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임윤찬이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 무대에서 스승과 제자로 호흡을 맞추며 감동적인 협연을 선보였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값이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북중 무역 확대 영향으로 환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의 최정예 정보기술 인력들이 중앙은행 등을 해킹해 가상화폐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 공격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이어진 공습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전면전 당시 실시했던 장대한 분노 작전보다 더 큰 공격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이스라엘도 즉시 작전에 합류할 수 있지만 미국은 독자적으로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며 지금은 합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상선을 다시 공격할 경우 후티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이란에도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은 이란과의 전쟁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상원도 관련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을 병행하는 강경 기조를 이어가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적용됐으며 지난 2월 법원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10%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 체계가 즉시 시행됐습니다. 미국은 대상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아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 대부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과 별도 무역 합의를 맺은 국가들은 기존 최혜국 관세와 합산해 총 관세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구조적 과잉 생산을 이유로 한 추가 301조 관세도 예고돼 있어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대미 관세 상한인 15%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각국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제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세계 교육 환경과 각국의 통상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앞으로 한미 조선협력의 성과는 양국이 함께 미국에서 실제로 건조한 선박수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세계적인 조선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규제 장벽이 생기면 상무부가 직접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생산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조선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한미조선협력센터는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술

교류, 기업 간 투자 협력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따라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양국 기업과 기관이 조선 공급망과 인력 양성,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업무 협약 15건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한미 조선 협력을 실제 선박 건조 성과로 평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양국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엔비디아가 로봇과 제조, 의료 분야 등에 활용되는 피지컬 인공지능, 즉 실제 기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움직이게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인공지능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협력은 서울대 관악 캠퍼스에 아시아 최초의 피지컬 인공지능 공동 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측은 공동 연구 개발은 물론 연구자와 학생 교류도 추진하며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력은 지난달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서울대 방문 이후 본격화됐고 엔비디아는 앞서 서울대 기계공학부에 인공지능 개발 장비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 협력도 추진해왔습니다. 서울대는 로봇과 의료, 기계공학, 센서 등 다양한 연구 역량을 갖춘 종합대학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피지컬 인공지능 연구를 이끌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동 연구를 통해 로봇과 첨단 제조, 의료기기 등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집중 육성한 드론 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6월 대만에서 군사용 드론 3,260대를 약 700억 원에 구매했으며 그동안 주로 사용해온 중국산 대신 대만산을 선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소형 드론의 군사적 중요성이 커지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드론 산업 육성에 나섰고 오는 2030년까지 월간 생산 능력을 현재의 6배가 넘는 10만 대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은 자율비행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기술을 대만은 핵심 부품 생산을 맡는 방식으로 군사용 드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드론 완제품 수출도 빠르게 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고 미국 국방부도 대만산 군사용 드론을 구매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 무기 중심의 방산에 강점을 가진 한국도 드론 분야의 자체 공급망과 핵심 기술 확보를 서둘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그의 제자 임윤찬이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 특별연주회에서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제10번을 연주하며 정교한 호흡과 섬세한 표현으로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임윤찬은 13살 때부터 손민수에게 지도를 받아왔고 손민수가 미국 뉴 잉글랜드 음악원 교수로 부임한 뒤에는 학교를 옮겨 계속 사사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한 대의 피아노에 나란히 앉아 바흐의 칸타타를 앙코르곡으로 연주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는데요. 이번 연주회는 KBS 교향악단 창단 7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 공연으로 일본 출신 지휘자 세즈키 마사토가 모차르트와 드보르자크의 작품을 지휘하며 교향악단의 완성도 높은 연주를 이끌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음악으로 교감하는 모습은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기립 박수를 받았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의 쌀값이 다시 크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일 평양에서는 쌀 1kg이 북한 돈 4만 원에 거래됐으며 시리즈와 해산에서도 모두 4만 원을 웃돌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최근 2주 사이 20% 넘게 오르는 등 주요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북중무역에서 기계설비와 건설자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곡물 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곡물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중 교역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무역 결제에 필요한 달러와 위안화 수요도 증가해 시장 환율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접경 지역에서는 위안화 환율 상승폭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식용유와 밀가루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생활필수품 가격까지 오르면서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최정예 정보기술 인력들이 조선중앙은행과 대외무역은행의 전산망을 해킹해 국가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직의 주동자는 정찰정보총국 산하 사이버부대 출신 제대 군인들로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평양이과대학 출신 정보기술 인력들을 규합해 조직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해킹으로 확보한 자금을 해외 가상화폐 지갑으로 분산 이체한 뒤 중국 브로커와 국경지역 조직을 통해 달러와 위안화로 환전하며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국가정보국은 금융거래 과정의 이상 징후와 해외 접속 기록을 포착해 비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2일 평양의 한 은신처를 급습해 관련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북한 당국은 중앙은행과 대외무역은행의 전산시설 경계를 강화하고 전파 탐지 장비를 동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으며 정찰정보총국과 과학기술 분야 간부들 사이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내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당국은 금융기관 보안 점검과 내부 감시를 강화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의 하늘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경북권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전 지역에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남한의 수도권은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서울과 인천, 수원은 오전부터 내리던 비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과 수원 25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과 수원이 32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도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속초와 강릉, 동해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과 동해 26도, 속초 24도, 낮 최고기온은 동해 34도, 강릉 33도, 속초 32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대체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포항과 울진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구미는 별다른 비 소식이 없이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과 울진 25도, 구미 24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 36도, 구미 35도, 울진 3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진남포에서만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진남포 25도, 삭주 24도, 강계 22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강계 31도, 진남포 3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신계는 오전에 한때, 해주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에서는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 25도, 낮 최고기온은 해주와 개성 신계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함흥과 북청, 원산, 고성, 성진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장진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4도, 함흥 23도, 성진 2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함흥 32도, 북청과 청진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하늘이 맑아지겠는데요.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파도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0: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4820 성도님께서 이런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를,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전협정일이었다라는 어제 그리고 오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북녘의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하나 될 그날을 꿈꿔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날에 속히 오기를 또 같은 마음으로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은혜의 사연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가운데, 또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탈북 과정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들,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좀 보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여러분 보내주시는 그런 사연 하나하나가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저희가 큰 도움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보내실 것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R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은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한지 알고 싶었죠. 그래서 귀한 꽃씨를 전국에 뿌리며 이렇게 명령했다고 해요. 1년 뒤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노라. 1년이 지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화분을 들고는 왕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 한 소년이 울면서 빈 화분을 들고 왔죠. 아무리 물을 주고 노력해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쁜 아이라서 벌을 받았나 봐요. 라면서 말이죠. 왕은 빈 화분을 들고 온 이 소년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년 전 내가 나누어준 꽃씨는 다 죽은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상에 눈이 멀어 다들 거짓말을 했지만 끝까지 정직했던 이 소년이야말로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명이라는 귀한 꽃씨를 하나씩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꽃씨는 겸손과 정직으로 주님만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씨라고 하죠. 존재만으로도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꽃처럼 소명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크고 깨끗한 화분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겸손과 정직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인의와 성실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악을 피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살 때부터 결핵성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죠. 온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했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과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있었을 때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집안 계단조차 오르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이에게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우려의 말을 전해둡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상처를 너는 별로 만들 수 있다. Turn your scar into star.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아들은 학교에 못 가도 침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서 영국 최고 의과대학에 들어가 세계적인 정형외과 전문의가 됩니다. 자신과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국제외과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기사 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서 해리 플랫이라고 하는 박사님입니다. 플랫 박사는 지금도 영국에서 Scar into Star, 별이 된 상처라는 격언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랬어. 오늘 본문에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신데 그 여인에게는 냉정하게 왜 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그 여인은 그 시험을 통과한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에 그 귀신 들린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경험하고 북한에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나오셨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20년, 약 2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시고 아 나는 남은 이 여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내야겠다. 한국행을 결단한 자매님이신데요. 그렇게 한국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근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있어서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신 분은 거의 못 봤어요.
0: 그래요?
1: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0: 네.
1: 어떻게 처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신 건가요?
0: 처음에 하나님을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가족이 없고 친척이 없고 저 외로이고 혼자가 있으니까 마음에 무엇인가 우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네.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빌었어요. 남들이 안 보는 데서 그래서 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처음에 모르고 북한에서 그래서 하느님이라 하니까 그래서 하느님 날 도와주세요. 이름에 빌었어요. 처음에는
1: 친척 존재에게 예. 뭔가 기도를 예. 하셨군요.
0: 그 가정이 조금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예. 힘드니까 남편도 그 환자고 그러니까 좀

0: 마음이 그 힘들 때마다 그때는 처음에는 그 모르고 그래서 빌었지요. 아,
1: 네.
0: 빌다가 그다음에 그 저희 친구를 통해서 아 이런 그어목 목회 그 한국에 있는 목회자님인데 이런 설교를 잘하신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아님 믿지는 못해도 처음에는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어떻게 들어보라고 하신
0: 아
1: 거예요?
0: 이런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책도 보고 한번 이렇게 말씀 설교하는 거 나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1: 휴대폰으로?
0: 휴대폰 그 스마트폰으로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나 처음에는 그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에, 그렇지만은 그다음에 들으면 들을수록 아그 말이 맞다. 아 저것이 그 이때까지 내가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은 아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다음에
1: 네.
0: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뭐인가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 말씀 맞는데 내 생활하고 이 비춰볼 때면 이 말씀이 맞는데 이를 맞는다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아, 이것도 또 아닌데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1: 네.
0: 믿는다기보다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1: 그때
0: 그럴 때도
1: 기억에 나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설교했던
0: 아 그때
1: 이런
0: 그
1: 구절인데.
0: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가 그러니까 나 우리 그러니까 나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우리 북한 그 탈북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그 성경책에 나오는 룻기
1: 룻기.
0: 예 룻기에 대해서
1: 네.
0: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룻기도 그 이방민이 아니에요 그
1: 네.
0: 그 이방민 그
1: 며느리?
0: 예,
1: 네.
0: 며느리가 예, 시어머니가 같이 그러니까 나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1: 맞아요.
0: 예, 그 떠나서 이렇게 갔다가 그 남편하고 그 남편도 다 죽지 않아요. 자식들도 죽고.
1: 맞아요.
0: 예. 그래서 죽고 그다음에 그두 며느리를 데리고 너네 며느리 보고 너네 그너갈 길을 가라. 너네 고향으로 가라. 나는 내 고향을 가겠다. 뭐 그러잖아요.
1: 네.
0: 룻기에서 아, 그러니까 나이 룻기가 시험을 보고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가 같이 이거 어머니 고향을 가겠다. 어머니가 같이 그 고향을 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는 믿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을 본갓집으로 돌아가지만은 이륙기가 돌아 안 가고
1: 네.
0: 자기 시어머니가 같이 오잖아요. 그걸 제일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북한 탈북자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남의 나라 타고 와 그래서 이렇게
1: 네.
0: 남편들을 잃고 그다음에 시어머니가 같이 나는 시어머니를 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가 같이 시어머니 고향에 가서 시어머니를 자기가 끝까지 모시겠다. 뭐 룻기가 아 그런 마음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 네.
0: 그게가 지금도 기억에 이렇게 남는데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이렇게 그러니까 건강치 못한 시어머니를 살기 위해서 나가서 보리 이삭도 죽고 예 그래서 그 보아스도
1: 보아스.
0: 만나고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 뭐
1: 네.
0: 예, 그런 거 제가 그게가 제일 인상에 남고 거기서 아 저도 아 우리도 같은 탈북자이고 같은 이방민인데 이렇게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끝까지 그 하나님 믿고 시어머니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거기서 감동됨에 한번 그러니까 나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아
1: 근데
0: 한번 믿어는 봐야 되겠다
1: 사실
0: 그럼
1: 처음에 그렇게
0: 시작했어요.
1: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계실 때는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하는 교육을 여러 받으셨잖아요.
0: 네, 맞아요.
1: 미국 선교사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어떻게 딱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와 마음에 쏙쏙 들어오셨을까요?
0: 저는 뭐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이런 종교라는 거는 들어도 못 봤어요. 예, 들어도 못
1: 네.
0: 보고 그 들어 못 보다가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종교가 오직 그저 뭐 김일성 주체 사상 뭐 그거밖에 모르죠. 예. 지금도 무슨 김일성의 주체 사상 너무나도 공부해서 그걸 이야기하라면 다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나 중국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성경을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어요. 예, 좀, 그, 쉽진 않았지만, 한몇 년을 이렇게 혼자서 이래 있으니까, 마음이 좀 외로운 감도 있고, 아, 그래갖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친구가 이렇게 목사님을, 목회자님을 소개해 준

0: 그러니까 그 목회자님도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이렇게 후원도 해 주시고 뭐 이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 저희 아들이 다리를 다쳐갖고 그걸 제가 막 힘들어서 진짜 다리가 다쳤으니까 불구가 되는 줄 알고 몹시 그 가슴 아파하고 진짜 밤잠 뭐 이러고 돈 주고 수술은 당장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힘들어 할때 그래도 이 목회자님이 후원해 준 거예요. 거기서 제가 많이 감동받았어요. 아, 그래서 여기 와서도 보답은 못해도 그래도 감사 인사라도 그 감사합니다 이말 5마디 하고 싶어갖고 찾았어요.
1: 한국에 오셔서
0: 네, 찾았어요.
1: 식빵으로 찾아보시다가 찾으신 거죠.
0: 예, 저는 뭐, 그래도 잊지 않고 저래, 진짜 몇 년이 세월이, 그러니까 저 아들이가 다친 지 요즘 한 9년 정도가 거의 된것 같아요. 그래도 잊지 않고 저래,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너무나도 감동해 하는 거예요. 아, 자기도 다 깜빡 다 잊어버렸는데, 크지 않은 돈. 진짜 그때 당시를 하면 뭐, 아, 그게가 크진 않다. 아, 그렇지만은, 아, 내가 그걸 잊지 않고 나를 찾아주니까 자기도 다 잊어버리고, 뭐, 그 이름 석자도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잊지 않고 찾아주니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아니, 그렇게 중국에 있을 때 친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알려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성경책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후원도 해주시면서 아들과의 그런 은혜의 시간들, 또 중국에서의 그런 여정들을 보내시고 이곳까지 지금 정착해 오셔서 살아가고 계신데, 지금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보내어졌던 분, 그리고 아니면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영자 자매님께서 또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우리 자매님이 계셨던, 우리 선생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있는 북녘의 주민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이 방송을 빌어서 전할 수가 있을까요?
0: 제가 처음에 거기서 성도 생활을 할 때는 진짜 그러니까 조그마한 방에서 그다음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리 모일 때는 진짜 집도 바로 없어서 거기서 이런 식당 그런 곳에서 이 조그만 구석진 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 찬양도 부리고 진짜 가만 이렇게 핸드폰으로나 겨우 이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듣고 아 그것이 그러니까 아 나도 그때는 언제면 이렇게 마음 놓고 찬양도 부리고 마음 놓고 성경책도 읽고 아그그그 기도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까 하고 많이 생각은 했어요. 아 그런데 그 지금 제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 실현됐다고 봐야죠. 저게 꿈이 예, 대한민국이 오니까 나 자유롭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 자기 생각이 나는 것, 제 마음 먹은 대로 할수 있는 것,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은 그 성도님들도 꿈도 다 같다고 생각해요. 예, 그분들도 그래서 진짜 그렇게 공안들이 눈을 피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성령이 더 이마에서 그 중국 땅에서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1: 아멘.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0: 좋겠다고.
1: 밖에 만날 수 없는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인데,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우리의 복음 통일 그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아, 저에게는 이런 선물이 있었어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그 간증을,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중국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은혜들을 나눠주셨어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가시는 중에 어떤 선택의 기로들이 또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남한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계시는 김영자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이었는데요. 찬양 전에 함께 했던 북한에서 온 자매님의 소망과도 같이 남과 북이 우리 주님의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웃으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화요일 이 하루가 시작됐는데요.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그 선한 완벽한 그림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남과 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화 챔버 콰이어의 찬송 올려드리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했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나봅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결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네.
3: 그러니까 돌려도 빅빅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 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북한에서 10대 때부터 우리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4: 네. 지난 시간에 이제 10대 때 극동방송을 처음 이제 가족들과 함께 들으시고 돌연 아버님께서 이 방송은 위험하다면서 몇 년 후에 갑자기 이 동판이라고 하나요?
3: 네, 그 납 때문에 동라투로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렇게 돌릴 수 없게끔 이렇게.
4: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듣지 못하시다가 그래도 방송을 통해 들었던 기도의 한 줄 한 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오늘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의 은혜들과 함께 외화벌이를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접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을 찾아갔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게 5년 전에 이곳에 정착을 하셨는데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도 제3국에서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3: 네.
4: 처음 주파수를 맞추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면서 뭐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3: 네.
4: 이 방송을 교회 삼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3: 맞죠.
4: 우리 그분들에게 극동방송은 지금 돌이켜보니 이곳에 먼저 온 한 사람으로서 지금 돌이켜보니 네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3: 아, 네. 이제 극동방송은 제가 철없던 저의 어떤 세계관을 이렇게 변화시켜주고 또 잃을 수 없는 어떤 기적을 만들어준, 기적을 선물해준 그런 거였다. 기적을 선물해준 거였다. 그러니까 모르게 받은 선물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아요.
4: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조각들이었고
3: 네.
4: 하나하나

0: 순간이 다 기적이었다.
1: 네, 저 성경을 지금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그때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정말 힘들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이 많고 절망 속에 있을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아마 거기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믿죠의 본전이라고 찾고 불러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아멘. 근데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성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1: 네.
0: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북녘 땅에는.
1: 네.
0: 그런 분들에게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면
1: 네.
0: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네. 만약 뭐 고향 땅을 직접 가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날도 있겠고
1: 네.
0: 그런 소망을 갖고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어떤 분인가요?
1: 아,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자면 끝이 없죠. 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저로서는 하나님은 일단 세상을 만들었고 네,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위대하다라는 말로 부족할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두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0: 나의 전부인 너무나 좋은 그 무언가를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소명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만약에 이제 고향의 친구나 가족들이 너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1: 아, 나의 전부이기 전에 우리의 전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창조했기 때문에 나도 보시고 너도 보신다.
0: 아.
1: 네. 단 하나님을 존재만 인정하고 그런 구분한 데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뭐 한국에 산다 그래서 잘 들어주고 북한에 산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한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다 하나님은 똑같은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부르면 아마 살아갈 희망이 생기고 또 우리의 생명력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좀 믿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0: 아멘.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이전에 창조하시고 계획하셔서 보내신
1: 네.
0: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신
1: 네.
0: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알고
1: 네.
0: 그렇게 얼굴을 마주하며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또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여쭙고 있거든요. 고향 땅에 계신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그리고 외부 정보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보면 이은석 형제의 과거의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아요. 해외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같은 청년일 수도 있고요. 그 남녀노소 모두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1: 네, 일단 전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믿고 의지하고 지지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뭔가 지지할 것이 있고 의지할 것이 있고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볼 때 저의 경험으로 놓고 볼 때는 사람은 사람을 믿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일단 사랑하는 존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북한 분들은 이제 그 김씨 일가를 많이 믿지 않습니까? 네, 김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쭉 세습되는 그 통치 혈통을 기반으로 한 그런 이 사상을 믿는데 다 고집된 것이다라는 것은 아마 다 깨달았을 겁니다. 단지 그것을 말할 수 없을 뿐이고. 네, 하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통치 방식이나 그

0: 이론적인 것이 다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실례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고 하는 북한 주민들이 모두 이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마저도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계명의 명을 그대로 벗긴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네. 왜냐하면 성경의 다 내용이 이렇게 북한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 위에 김일성, 김정의 이름이 바뀐 것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과 고지실 구분하려면 성경을 보면 알고 또 성경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 찬송을 듣거나 이 방송을 들으면 아 모든 것이 진짜고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 이 진리가 무엇인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람의 한 생을 살면서 정말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정말 진리를 추구하면서 거짓된 것을 부정할 수 있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것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아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고향 땅에서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아직 가족들도 있으시고 친구들도 있으시잖아요.
0: 네.
1: 전하고 싶은 또 마지막 말씀이 있으실까요?
0: 네. 그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떠할지는 제가 겪어봐서 다 알지만은 또 그들의 심정을 제가 또 어떻게 감히 여기서 알겠습니까? 하지만 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 희망이라는 것은 제가 남과 북을 다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저 무슨 소리냐,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이렇게 돌릴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은 오늘부터 믿고 따르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믿고 견디고 잘 살아내면 네. 언젠가는 우리가 같이 만날 날이 있고 우리가 잘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언젠가 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복음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이은석 형제와의 마지막 시간 인사를 드릴 텐데요. 혹시 나누고 싶은 찬양 있으실까요?
0: 저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주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자 지으신 세계는 정말 위대하고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휘황찬란하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첫 번째 어떤 다른 삶을 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이것을 넘어서면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빌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찬 그 은혜를 남과 북이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나눌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구약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 가지 종류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선교사 시절 고무장갑이 뚫어져서 못 쓰게 되었는데 그때 딩동하면서 벨소리가 나며 소포 하나가 왔다고 합니다.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그곳에 고무장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무응답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

답이 없습니다. 욕심과 비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따라 구분하는 것,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훗날 깨닫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며 바꾸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단이나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오래 전에 지어져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사항을 제공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지에 교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또 그중 성도님 중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 못 옮기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가급적이면 기존 부지에 교회를 지어서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여 교회를 짓도록 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이나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바꾸어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눈앞에 있는 것에 함몰되기보다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주님 주실 은혜 바라보면서 감사로 기도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바꾸어 응답해 주시거나 혹은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거나 또 손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응답하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무응답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역사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급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에 시험이 들고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거나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있거나 나에게 혹은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무지함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못 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야고보서 4장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의심,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범죄함,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놓기도 합니다. 기도의 용사 다니엘 같은 경우도 21일 동안 기도응답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말세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육신에 붙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0: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고 합니다. 단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신 것 성취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으로 스스로 체험해 가는 것이요. 스스로 배워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시간과 땀과 눈물을 쏟아야 비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땀과 눈물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은 의학서적을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상을 많이 해봐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기술은 계속 연마하고 개발해 가며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1시간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보다 1시간 무릎을 꿇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실행해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기술이 고도로 성장해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겠다 생각하신다면 즉각 무릎을 꿇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메아리 가족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모두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7도로 예상되고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이지만 우리 발걸음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성도들의 주일 성수가 힘들어지고 한 주에 겨우 한 번 교회에 나가는 신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이때에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사역이 중요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설교 한 번으로 한 주간의 삶을 성결하게 지키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물론 지금의 때에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성결한 주의 택한 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에게 한 발씩 딛고 어찌할 줄 모르는 자들도 모두 주님의 권속이기에 함께 가야 하고 돌아보아야 할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이므로 교회가 하는 역할은 더욱 크고 극동방송이 하는 일도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지요. 주일 예배만으로 부족한 영성을 찬양과 말씀으로 채우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극동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방송 사역은 계속되어질 것이고 마지막까지 이를 통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찬송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시지요.

최근 지구촌의 기후 변화들을 보면 또 지진과 쓰나미, 홍수, 또 전쟁 등을 뉴스로 들을 때면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되는 화재나 또한 위험한 사건들, 그리고 기후로 인한 홍수나 지진 등을 느낄 때는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인식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신앙을 굳건히 하려고 마음을 다잡기도 하지요. 지금의 시대는 너무 살기 좋고 편해서 오히려 신앙심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진 핍박을 당하며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나태하지 않고 쉼없이 달려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의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주님의 나라 가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 찬송 썸머 스페셜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찬송 함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할 절기는 세 가지야. 이스라엘 유대 백성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해마다 요 세 개는 절대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복받는 민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요. 유월절은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되는데 그때 열 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순놈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문설주 이마 양쪽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자정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유월하리라.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라. 그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 한 사람씩 꼭 데리고 가서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에요. 거기서 7주 동안 일주일이 7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7일을 쉬어서 7주를 맞이하는 그 다음 날이 50주일째지요. 50날째인데 77이 49, 그 다음 날이 50되는 날인데 그걸 우리 성경에는 77절이라고 그러고 근대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베껴집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도 있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칠칠절, 오순절을 꼭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마지막으로 모든 과일,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객, 노예, 가족, 레위기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일주일을 초막절을 지켜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걸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듭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니까 수장절 다 갖다가 창고에다가 저장해가지고 그걸 1년 내내 양식으로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자기 저서에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내는가, The world as I see it 에서 아래와 같이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날마다 감사한 점을 100가지씩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 대설교가 찰스 스퍼진은 매일 아래에 같은 태도로 10가지 제목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7가지만 뽑아볼게요. 첫째,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둘째, 사소하고 작은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라. 세 번째, 오늘 주신 일상에 감사하라.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라. 다섯 번째,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라.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일곱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런데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수확된 과일, 밀, 보리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7일을 즐겁게 지내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뜻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계절뿐만 아니라 매일 감사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첫째 대목이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물이 없는 제사, 예물이 없는 예배는 별로 가치가 없지 않은가. 내가 받은 은혜 중에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6절을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치는 예물의 뜻이 뭔가.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를 보지 말라. 빈손으로 여호와께 나타나지 말라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 왜?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그래요. 난 복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감사를 해야 돼요. 신명기 6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맨날 불만과 불평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모르고 살고 있죠.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고 하는 찬송. 그래서 와, 무슨 복을 내가 받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안 오고 작은아마 정성껏 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복을 받나? 신명기 28장에 쭉 나옵니다. 세계에 뛰어난 복을 받지. 성읍의 복을 받고, 들의 복을 받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생활의 복, 출입의 복, 승리의 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다 그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 누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느니라. 영국이 왜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까? 영국은 역사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국가적으로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걸 보면 첫째, 성경의 일부를 번역한 에어프레 대왕이 통치 기간에 영국은 미개하고 분열과 무지에서 통일된 나라로 문명국으로 발돋움을 했은 것은 에어프렛 대왕이 자기 통치하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를 했죠. 둘째로 성경을 반포를 공식적으로 증진시킨 엘리사벳 여왕 1세로 말미암아 미국의 통치기간 중 영국은 처음으로 세계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했어요. 엘리사벳 여왕 1세가 성경을 전국에 반포를 해서 그러므로서 영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셋째로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통치 기간에 영국은 국력이 세계에 편만해졌고 그의 영토가 세계에 산재하여 하루 종일 영국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래서 영국의 영화가 최절정에 올랐던 것은 빅토리아 여왕이 성경을 온 백성들에게 반포를 하고 통치를 했던 까닭으로 대영 제국에서는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반포하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를 찾아온 아프리카 덮은 사람에게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다, 성경 한 권 선사하면서 이거 가져와서 장신 백성들하고 읽고 축복받으라고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두 번째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첫째, 말씀을 순종하는 민족.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민족. 세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미국이 형편없는 나라였었어요. 인디언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는 거기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종교 탄압 때문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라에 추춧돌을 만들어서 그 말씀 위에 헌법이 제정된 거지요. Constitution. 참 미국에 새로 시작하는 그 사람들은
영국과 독립운동으로 싸우면

그래서 많은 피를 흘렸죠. 그 다음에 불란서하고도 싸웠죠. 그 다음에 멕시코하고도 싸웠죠. 그래가지고 13주에서 48주로, 지금은 50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질서를 지금 우지좌지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국민을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조지 워싱턴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 들어세우신 거예요. 사실 미국은 여러 나라에서 와가지고 섞여 사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은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고, 힘을 헤아려 할 것이라 해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 누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신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은행에 가서 돈 꽂아 헌금하더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 안 하세요. 그런 건 네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만 드리면 돼. 그래서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쌀이 10가마가 생산됐으면 9가마는 내가 먹고 1가마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 쌀이 뭐 필요해? 필요 없어. 그러나 그 쌀을 가지고 우리 이웃에 끈이도 못 끓이는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는 것은 나라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고 그래서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바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분과 나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계신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고구마 10개가 있다. 네가 9개 먹고 하나만 나한테 달라. 어떤 시각 장애인이 평생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서 교회 활동을 하신 유인수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중병으로 알아 누워있는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 그의 어린 시절부터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어머니에게 또박또박 갖다 드리면, 아들아 먼저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그 순간 그 안 못 보는 장애인 아들이, 어머니 10조, 11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였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였고, 내 눈까지 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어 재산도 다 뺏기게 만든 하나님께 무슨 11조를 한단 말입니까? 얼뜻 들어봤을 때 맞는 얘기죠. 그러자 병든 어머니는 어린 아들 손을 꼭꼭 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은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남겠느냐?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11조. 어머니는 묵묵히 11조를 떼어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11조나 헌금은
세상의 물질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겠다고는 믿음의 증표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음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하나님은 예누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즐거이 지키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이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보릿고개, 1년 중에 제일 힘들었던 데가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나는 그 보릿고개를 지내봤어요. 장마의 계절이죠. 태풍의 계절이고 삼복더위의 계절이고 병이 제일 잘 걸리는 계절이고 의욕이 없는 계절이고 식욕이 떨어지는 계절, 수면이 부족한 계절이 바로 이때인데 그래도 우리는 즐겁게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가운데에도 즐겁게 지키라 그랬죠. 나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들, 객들, 노비, 이스라엘 사람들 함께 지키라 그랬죠.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내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맥주절을 지키라.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즐겁게 지내라 그랬어요. 살다가 보면 가장이 일터를 잊어버리고 도저히 헤아릴 길이 없으니까 자동차 타고 어디 한적한 곳에 네 식구가 자살을 했다고 하는 신문 보도도 있죠. 이런 걸 볼 때 누가 조금만 챙겨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알아줬으면은, 누가 조금만 기도해주고 교회 나오라고 그랬으면은 네 식구가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지. 역경 중에도 즐거이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요새 날이 더워서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러나 그런 때도 기쁘게 지내라고 그랬죠.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해 보면 유월절,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에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잠언 3장 9절에 내게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0: 절기를 지키는 사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적어도 고통의 시기, 그 시기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로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찬송가 492장을 보시면은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1874년에 작사를 했습니다. 생후에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6주밖에 안 됐을 때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영원한 목시자 기업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담아 이 곡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9,000곡을 남겨놨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부르고 세상의 의학의 실수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무척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만일 눈을 떴다면 수많은 찬송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고 천국에 갔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반겨주실 하나님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눈을 뜨고 있었으면 나의 영원한 기업은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라고. 어느 날 한 부자가 크로스비 여사에게 당신은 눈도 보이지 않고 재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늘 기뻐할 수가 있느냐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업, 회사나 재산이 있다가도 없어지지만은 나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찬송을 불렀죠. Thou my everlasting portion. 참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시 매산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얘기합니다. 때로 약속해놓고 잊어버린 경우가 있지요. 또 약속뿐만 아니라 어디에 잘 두고서 그것을 찾느라고 애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건망증이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분은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모해놓고 나서도 내가 왜 이 메모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 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안개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지혜롭고 명석한 머리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중현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미 선택하셨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기도에 관한 수많은 명절을 쓴 토조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구원을 직접 선택하게 하셨을까요? 저절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토조 목사님은 오 형제여, 구원은 우리의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이에 토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후 관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종 관계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아닌 반응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주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반응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구원의 감격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나의 구원은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공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없이 살 수 없네, 바리톤 김병희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의 시간은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시면요, 그 요셉의 형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 요셉이 자기 자신을 자기들을 진짜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한 채 하면서 안갚음을 품기 위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미움을 복수의 칼날을 감추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아버지 요셉은 효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 자신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에서가 떠오르죠.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아, 모르십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복수의 그 날을 미뤘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 정체를 폭로했을 때에, 드러내었을 때에 분명히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이 말을 했을 때에 이미 다 용서했어요. 아니,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의 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은 13년의 감옥살이와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의 응어리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형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울잖아요. 그 눈물이 바로 요셉의 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린 놈들, 형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죄책감을 심하게 가지고 있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의 지배 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복수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그 머릿속에 꽉 박혀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게 뭐냐? 형들에게 애굽에서의 17년은 그야말로 가시방석 그 자체였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진수성찬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시방석 위에 앉아서 누구도 주지 않는 그 눈치밥을 먹으면서 살았을 텐데요. 아무리 좋은 대골에 살면 뭐합니까? 마음은, 몸은 대골에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는요, 자신들의 잘못을 17년 동안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이게 보상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나빠질수록 형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심정, 사형수가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라고 금방 불렀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랑이 중요하군요. 저는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중요했는데, 예, 성도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거룩한 물이라는 이 단어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하나의 이름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받은 물이, 용서받은 물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이 이름을 뒤집어 놓으면 그 뒤에는 용서받은 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지극히 큰 용서를 받은 무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답처럼 잘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용서를 있는 그대로 덥석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셉의 형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 큰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요셉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던 것과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마치 자기가 바둑을 잘 두지도 못하면서 마치 바둑의 고수인 것처럼 자기의 죄를 복기하고 복기하고 또 복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요? 이 죄까지도 용서하셨을까? 언젠가는 나의 죄를 벌하실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필립 얀시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는 이랬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로 달아 항상 미달점을 찾아내는 계산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간직한 채 자랐다. 비은혜의 냉혹한 율법을 기어코 깨뜨리시는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 나는 어째서인지 복음서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필립 얀시만의 문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선행과 나의 잘못을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그 미달점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 번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합니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유언을 형들에게 전합니다. 어떤 유언이었냐면 내 형들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라 이렇게 부탁을 유언을 남겼나 봐요. 그 유언을 사람을 보내서 먼저 전합니다. 요셉은 효자라서 아버지의 그 부탁을 꼭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불안했든지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요셉이 동생이잖아요. 그 발 앞에 다짝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꼬리를 바짝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이 뭘 하기 위한 행동일까요? 뭘 하기 위한 행동이죠? 예, 용서받기 위한 행동입니다. 인정받기 위한 행동인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것,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헌금 생활하는 것, 심지어 봉사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조금 더 이뻐히 봐주시겠지. 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해야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편안하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때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쁜 짓하고 관심을 끌려고 하는 친구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갈구하고 잘 보여서 이쁜 짓에서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감사함과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의무감과 어쩔 수 없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과 자유와 감사가 아니라 의무와 도덕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시방석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칫밥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 데이빗 시멘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상담가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하면서 이 문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담학자가 많은 사람을 상담했어요. 많은 사람을.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상담했는데요. 그 많은 사람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적 문제의 주요한 원인을 다음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은혜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 안에 은혜를 주고받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원래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자기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막히고 저기서도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줘도 그게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신학을 읽고 듣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은혜와 용서의 복음이 정서의 차원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입니다.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은혜를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심지어 지금 저처럼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은혜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성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잘하면 인정받습니다. 잘못하면 버림받습니다. 성공하면 박수받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버림받습니다. 사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인정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용서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용서 없는 세상,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조건적인 용서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아무리 외쳐봤자 그 사랑은요, 이상한 사랑이에요. 의심스러운 사랑이고요, 잘 믿지 못한 낯설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한 성당에 어린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받기 위해 찾아왔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소녀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했단다.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 소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신부가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계속해서 울먹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신부가 물어봤습니다. 애야, 왜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그런데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습, 이 소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꺼집어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 죄 가운데서 정죄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종처럼 눈칫밥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용서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노력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무조건적인 은혜라니요? 맞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는 참으로 이상한 용서고 의심스러운 용서입니다. 믿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말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들이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머리로 아는 그 이야기를 마음속 깊은 곳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 제 정서로 뚫고 지나가는 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저는 무려 1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우리가 느끼고 말고에 상관없이, 제가 10년이 걸렸고 말고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정말 아실 겁니다.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 정죄감에 시달려서 밤낮 잠 못 이루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아실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고 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은 요셉의 형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복수를 포기하고 눈물만 흘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포기하셨고 당신의 독생자의 그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용서할까 말까, 우리 죄를 용서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그런 것을 갈등하는 그런 고민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의 선포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다그치거나 화를 내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용서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인생사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답게 살았고,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얼마나 꾸중물 인생을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또 얼마나 깨끗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압니다. 여러분 앞에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죄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하기 어려우실 거야 라고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 다 용서한, 알겠습니다. 다른 것 다 용서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용서 못 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제발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용서, 그 이상한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의 표징이고, 그리고 용서의 목말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집을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교도소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뒤늦게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편지를 씁니다. 그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았겠어요. 뭐 자기 아버지한테는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책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편지를 써도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를 구할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조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감옥에서 출소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날 기차역 앞 커다란 나무, 느티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십시오. 만약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없다면 저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은 줄 알고 아무 말 없이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 출소하는 날 이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차에 자기의 몸을 실었습니다. 기차가 고향역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마 창문 밖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란 손수건을 볼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승객에게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도착하면 느티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있는 걸 대신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잠시 후

후에 기차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옆에 있는 승객이 감격해 찬 목소리로 이렇게 청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청년, 저기 창문 밖을 보시오. 나무 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어. 나무에 나무 전체가 노란 물결이요. 아버지는 아들이 혹시나 그 노란 손수건 하나를 보

가장 깊은 정수를 보여주는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으셨습니까? 이 청년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냥 지나갈까봐 노란 손수건을 나무에 다 달았지만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마을 입구에 매일같이 나와서 기다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과연 욕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부인하시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욕되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눈칫밥 먹지 마십시오. 더 이상 가시방석에 앉아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상구 운산로에 위치한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303-9944번 사상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순천 가곡교회 정모세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땅끝이나 다름없던 이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교회가 세워지고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거름이 되어 신앙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제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심히 위축되고 정치적 영향으로 분열되며 선교마저 축소되어가는 쇠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소망케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살아갈까요? 누군가는 경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죠. 잠언 3장 5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살다 보면 내 생각이 더 맞아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지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출발합니다.

네,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로 문을 엽니다. 7월 28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비 김겸 PD입니다. 오늘 잠언 3장 5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때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방법을 먼저 찾고 먼저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되돌아보게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오늘 부산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이 아침이 이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써

넘어 준비하면서 함께하고요. 또 풍성한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받는 아트가 서머 스페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나눠주실 수 있고요. 극동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는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썸머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깜짝 퀴즈 여러분들께 드리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며칠째씩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벌레가 생기기 때문이다. 2번,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수영증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며칠치씩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1번, 벌레가 꼬이기 때문이다. 2번,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 자, 정답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 썸머 주제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고요. 찬양 후에 키워드 썸머 함께 하시면서 정답도 발표할게요.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살아나는 여름, 아주 특별한 아침, 키워드 썸머. 찬양하며 은혜 아래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복음 전파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여름을 보내는 시간, 아뜨간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 이 시간은요,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말씀 묵상하고 또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여러분들께 깜짝 퀴즈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요, 며칠치씩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맞춰주시는 거였어요. 자, 정답은 바로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오늘 키워드 썸머의 주제는요, 바로 시험입니다. 오늘 시험을 주제로 함께 하는데,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 나눠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키워드 썸머 주제 바로 시험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내 힘으로 풀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시험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험이라고 보내주세요. 시험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로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키워드 썸머,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시험입니다. 오늘의 묵상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시험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나 고난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때로 내 힘으로 해결해보라 라는 유혹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도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믿게 만들고 기다리기보다 서둘러 해결하려는 마음. 어쩌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속삭이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순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생각해보면 금은 불을 통과할수록 더 순수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래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지금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 때문에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잠시 멈춰 하나님께 맡겨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썸머 스페셜 키워드 썸머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시험인데요. 주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려 했던 그 마음, 이 아침 함께 내려놓으며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함께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험이라고 보내주세요. 사랑해 주님,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제 힘과 방법을 먼저 의지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보다 주님을 더욱

틀려야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시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의 믿음을 순근처럼 더욱 견고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제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모든 순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제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제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주세요.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서머 스페셜 오늘 키워드 서머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시험을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내 힘을, 내 생각을, 나를 더 의지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시험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의 묵상글 그리고 오늘의 기도문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험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깜짝 퀴즈 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신 그 이유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답을 우리는 이미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 아침 나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허락하시는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퐁당 빠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이 마음 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본문으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를 잃은 양무리와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 없는 여호수아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하는 비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약속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을 극복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에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꺼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정욕에 따라 행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따라 판단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애굽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보다는 자신들의 구미에 따라 다른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신앙 생활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주님 중심에서 벗어나 내 중심, 세상 중심으로 치우치는 데서 일어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서 벗어나 주님 중심, 말씀 중심에 서야 합니다. 말씀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의 입술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마음에 두고 묵상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나무처럼 인생의 가뭄이 와도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어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언어라는 그릇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삶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을 세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세울 장사가 없습니다. 마음은 사상과 의지의 결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세상이 주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스웨드 햄스테드 박사는 우리가 하루에 약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중에서 약 85%는 부정적인 생각이며 단 1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 의심과 불신, 무기력과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통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은 주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평생의 은혜, 매일매일의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거르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시고 주리신 예수님께 마귀는 나와 시험했습니다. 광야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육의 양식을 취하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주리고 목마르기 때문에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불행했던 것은 단지 먹을 빵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심령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아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모든 문제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는 절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임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적들의 공격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0: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그의 인생 속에 늘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처럼 결코 신앙생활 가운데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문현순복음교회 이원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36-2086 문현순복음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8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수영로교회 사랑홀에서 리커버리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딜리버리 프로젝트와 가수 범키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가장 번창했던 고대에 가장 번창했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대대로 살아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다가 마침내 그 땅마저도 떠납니다. 그런데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대대로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귀에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돌려주는 말씀이 아주 달콤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달콤한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돌려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달콤한 비전이었고 황홀한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 돌려주는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랑이 아니고 거대한 사랑, 거대한 사랑 속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부르심도 모두 다 그 거대한 사랑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있는 그 깊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 사랑의 언어를 아브라함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굳어 있는 그 마음을 그 사랑의 언어가 녹였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기꺼이 그 한마디에 떠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믿게 만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내가 책임지고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확정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브라함, 네 한 인생을 내가 완전히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네 한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명의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지극히 방대한 거대한 사랑의 언약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언제나 이렇게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가슴에 조용히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꿈도, 야곱에게 임한 꿈도, 요셉에게 주신 그 광활하고 위대한 꿈도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아가서도 솔로몬이 맹렬한 사랑의 꿈, 이 사랑의 꿈, 이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한 이 아가서, 저는 이 꿈을 거룩한 꽃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은 꽃이 먼저 찾아와 삶을 흔든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꿈꾸었던 이 아름다운 사랑의 꿈, 사랑의 꽃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먼저 찾아오신 이 거룩한 꿈이 날마다 활짝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은 구속사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분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유일하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으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불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인물. 시편을 보면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사랑의 시편.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 과연 어떤 꿈을 품었을까요? 노년에 접어든 다윗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주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이런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이 개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품은 꿈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아, 내가 언제 너에게 나를 위해서 화려한 백양목, 성전을 지어 달라고 하더냐? 나는 그런 건 네한테 명령한 적이 없다. 다윗의 꿈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 그리고 선한 열정,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정말 꼭 백양목으로, 백양목이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그걸로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나무로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다. 창세전부터 내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 내 언약을 이루어서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짓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에다 영원한 집을 짓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난 그거 필요 없다, 다윗아 나는 뭐 창세전부터 나는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한 구원의 계획들을 영원한 집을 나는 짓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하여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구속하여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그 집에다 다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훗날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부활하신 자기 몸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셨어. 그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라면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꿈꾸던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의 선한 꿈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고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고자 그 성전을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고자 참 성전이신 장차 예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하고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거룩한 열망이었고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한 꿈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젊은 날에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노래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솔로몬이 목 놓아 부른 노래가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부속의 절정의 사랑의 노래를 부른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먼 훗날 결국 솔로몬이 재성을 이기지 못하고 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돌아섰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영안이 열려서 그리고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의 언어로 이 아가서, 이 사랑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노래인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이 노래를 이해할 수가 없고 부를 수도 없는 노래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남녀간의 이런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속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공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여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도장 찍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도장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장이라는 게 뭡니까? 절대적인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는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쳤다는 것입니다. 도장으로 인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서 8장 7절 또 읽어보십시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끊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갖 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지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이나 홍수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쏟아지는 고난, 핍박, 사단의 유혹, 치열한 재성 뭐 이런 것들이다. 어떤 파도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을 삼킬 수 없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세상에 어떤 거대한 폭포나 세상을 삼킬 듯한 거대한 홍수라 할지라도 이 불을 끄끌 수가 없다. 맹렬히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을 끄끌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사랑은 인간의 열심이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그저 주시는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솔로몬이 바라본 하나님의 거룩한 꿈, 거룩한 꽃꿈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안에서 시작되고 마침내 새하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영원히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거룩한 꽃꿈은 단순히 솔로몬의 환상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볼품없는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랑의 꿈을 이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이 행동하시면서 그 백성에게 다가오셔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청원을 선포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이나 열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총, 하늘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장가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인 겁니다. 신부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한 나의 신부야, 신부야, 그렇게 장가들겠다고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아가스를 통해서 신부를 향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 보십시오.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흠이 많고 점도 많고 부족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신부야, 세상에서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 많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이토록 기쁨의 노래를 부르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해 활활 타오르는 멈출 수 없는 여호와의 불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뛰어넘어서 친히 완성하시는 영원한 성전, 거룩한 예루살렘, 사도 요한의 꽃꿈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돌보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사랑의 꽃꿈을 꾸는 신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에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소망이 뭡니까? 그것은 다시 오실 신랑을 향한 그리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움은 마침내 간절한 기다림으로

신부의 마지막 외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가스 8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거대하고 위대한 사랑의 노래 아가스는 어떤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저 멀리 향기로운 산 위를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달려오는 신랑을 바라보며 신부가 목 놓아 외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시오, 조금도 지체 말고 빨리 달려오시옵소서. 이 신부의 마지막 외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한 갈망하는 예표이고 오늘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영원한 소망의 외침임을 믿음에 나면 아십시오. 왜 신부는 신랑이 속히 오기를 이렇게 애타게 갈망합니까?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제보다도 오늘 주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사랑하다 사랑하다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주님이 세 번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야, 넌 나 사랑하나? 베드로야, 넌 나 사랑하나? 베드로야, 넌 나 사랑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는 언제나 그 사랑을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면에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정죄감이 항상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불같이 치솟 여호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두었으니 두려움 잃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아가스에서 노래했던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거길 외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얄팍한 결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내 안에 있는 공포나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길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사도에는 오직 온전한 사랑만이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은 온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날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의 이 자리,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나아면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신부는 이제 신랑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당당히 내쫓았기 때문에 신랑을 간곡히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거룩한 사랑의 꽃꿈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과 연합하여서 세상에 어떤 폭풍우가 와도 꺼지 못하는 여호와의 불꽃을 품고 저 천국 본향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외침은 요한계시록을 장식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과 하나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흔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0: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거룩한 꿈을 품으십시오. 이 꿈은 세상 어떤 것도 이 불은 꺼뜨릴 수 없는 여호와의 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심어주신 2002만 세계비전의 꿈은 여호와의 맹렬한 꿈인 것입니다. 이 불을 품은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거룩한 신앙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한결같이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본향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풍성한 교회 김성곤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507-8844번 풍성한 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부산 전화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지친 일상에 시원한 담비 같은 은혜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샬롬 썸머 스페셜. 무더위와 바쁜 스케줄 속에서 마음이 쉽게 조급해지는데요. 오늘도 복잡한 세상의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찬양과 은혜 60분 만들어 드리기로 약속할게요. 오늘의 첫 곡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목적이 부르는 잠잠히 주를 바랄 때 오늘 첫 곡으로 가져왔어요.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은 일상 속에서 불안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폭풍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주님만 바라기로 약속해요. 창조의 목적이 부릅니다. 잠잠히 주를 바랄 때.